자진한 잎을 연주하는 관악합주 들으셨는데요.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를 연주하는 경풍년과 염양춘을 정무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여름절기가 시작되는 입하이고요.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hatGPT에게 입하절기에 어울리는 시 한 수 지어달라 요청했고요. 그 시 내용을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하와 어린이날을 같이 넣어서 시를 지어봐라 했더니 또 이런 시를 지었네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연두빛 나뭇잎 햇살에 손을 씻고 바람은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여름의 문턱이 반짝이는데

그날은 아이들의 날이라 운동장 가득 종이 비행기. 여름을 향해 날아오른다. 봄이 남겨둔 꽃잎 위로 아이들 웃음이 내려앉고 이파의 햇살은 작은 어깨마다 따뜻한 날개를 달아준다.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이파절기의 풍경, 그럴듯하죠? 햇살에 손을 씻는다라든지 바람이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또 꽃잎 위로 아이들 웃음이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 참 사람이 쓴 시라도 괜찮죠? 표현. 논두렁 물에 비친 하늘을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멋진데요. 그런 이파절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더욱 생동감 있는 시가 되었죠. 시도 잘 짓는 인공지능의 시대의 산책길, 이파와 어린이날에 AI가 지은 작품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백구사입니다. 백구사 속에는 왕에게 버림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난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상이 버리시니 백구에게 너를 쫓아 유해 왔노라,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밝힌 데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화자가 묘사한 백구사 노랫말을 보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봄빛 경치 좋은 곳에 백마 타고 꽃놀이 가자, 이런 내용이 일장에 나오고요. 구름과 푸른 시내, 붉은 꽃에 버들푸른 계절이 골짜기에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풍경도 2장에 보이죠. 백사장에 해당화가 핀 풍경, 그 꽃이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져서 날아다니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이야기도 4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는 전체 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그 8장까지 모두 들어보시겠습니다. 백구사, 황숙경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가사 백구사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평시조 두수 이어 듣겠습니다. 세상에 모를 일이 하나 둘이 아니로다. 내가 나를 모르거든 남이 나를 어이할리. 두어라 알고도 모를 일을 알아 무삼하리요. 이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먼저 듣고요. 이어서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인생을 헤아리니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앞에 곡은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시고요. 뒤에 곡은 여기에 김호성의 단소가 더해집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김호성의 단소,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 앞서서는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었는데요.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기의 시원한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곡 관악 영산회상 중에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 준비했습니다.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는 좋은 뜻의 암영이죠.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만방의 편안함이 두루 미치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은 음악,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염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서울, 예술과 신앙의 무대.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문화마당 시리즈로 펴낸 다시 서울문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서울의 문화 이야기입니다. 서울 예술과 신앙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이 그런 것처럼 서울의 산들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울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왔다. 하천과 함께 서울의 산들은 왕과 양반 사대부들 그리고 일반 상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접하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 예술활동의 공간이고 놀이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은 도성 안의 경우 모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산, 즉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끼고 가까이에 두고 접하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 예술활동의 공간이고 놀이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은 도성 안의 경우 모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산, 즉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끼고 있었다. 그중 삼청동 일대의 언덕과 계곡은 도성 내 제일의 명소로 꼽혔던 것으로 보인다. 인왕산 아래 청풍동과 백운동 일대 계곡인 청풍계는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옥류동과 피룬대도 인왕산 아래 위치한 곳으로 봄이 되면 서울 사람들이 만발한 꽃을 보러 나들이를 했다. 이 밖에도 남산 일대의 산책로, 낙산계곡, 도성박 명승지 중 문인들이 회합한 장소로 유명한 세검전, 삼각산 내 승가사와 진관사 등이 서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풍 장소였다. 서울의 산과 계곡들은 양반 문인들과 화가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새로 바람이 일었던 진경산수화들에는 서울 근교 일대의 경관을 그린 것들이 많았다. 이 중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국보로 지정된 걸작이다. 이 그림은 지금의 효자동 방면에서 그려진 작품으로서 비가 오고 난 후에 인왕산 경치를 묘사했다. 이외에도 강희연의 인왕산도, 김석신의 도봉산도, 심사정의 경구 팔경도, 정수영의 한림강 명승도건 등이 조선 후기에 그려진 대표적인 서울산의 풍경들이다. 또 한 가지, 서울의 산이 만들어낸 문화를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종교적 신앙의 공간이다. 도성의 터를 잡는 데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산의 기운들은 나라와 집단,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운을 담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것은 국가의 차원에 있어서나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모두 작용하는 오래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 사람들의 생활 무대로서 산이 갖는 의미를 더욱 다차원적이고 깊은 것으로 만들었다. 서울의 내사산 중 특히 북악은 서울 도성의 주산이다. 그 바로 남쪽에 궁궐터가 마련된 북악, 면악은 노송이 울창한 경승지였으며 이 면악의 남쪽 기슭은 조선왕조 건립 이후 내내 민족사의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면악의 정상 부분은 흰 바위가 차지하고 있어 이 산을 백악이라고도 부르는데 백악의 정상에는 백악 산신을 기리는 국가의 사당이 있었다. 조선 태조 때에는 백악 산신을 진국백에 봉하고 남쪽 남산의 산신은 목멱대왕에 봉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보면 조선 초기의 지배층은 비록 유교를 국가 공식 이념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도참서를 비롯한 도교적 신앙관념과 산의 정령, 즉 산신을 기리는 신앙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백악 산신인 진국백과 남산 산신인 목멱대왕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국가와 왕조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0: 일반인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후대에 들어 이곳은 민간 신앙의 중요한 무대가 됐다. 백악산 신인 백악신위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으로 여겨졌다. 특히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임진왜란 이후 많은 이가 여기서 복을 빌었다. 한편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는 목멱대왕의 산신당, 즉 목멱신사가 차려졌다. 다른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조선 창업 시의 주요 인물인 무학대사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혹은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고 해서 국사당이란 명칭이 붙었다.
1: 증북명산 만양보이오 전선삭출 금부용은거벽을집하야 북주로 삼갈이오 그야문 죽으나버느 참들다 화룡은 낙사 우호일라 서재갈발과 응상관이오 속기는 요역 소리앗거리라 이자리 동방 산하제고요 송대타평구관문물 만만시지 금자이라

호호야야 주상 전하는 자산 수익어치 산법 수가 도로 성장가를 부르리라 우리와 균형은 시작 사람에게 모두다 우정하고 가다가 더불거든 이산 대하처와 명장을 가려서 전후 좌우로 유정한 친구반년 명기명창 동유대의 좌우로 들여서 일모가 도공토로 딱곡 통합시고 남녀계량들이 너도 안녕 한 대는 터먹수

단가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송만갑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 내용 함께 만났습니다.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서울 문화마당 시리즈로 펴낸 다시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서울의 문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예술과 신앙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산과 예술, 신앙에 대해 쓴 부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 듣겠습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듣겠는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소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이어들으셨는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수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용석류 해금사연조 병주 듣겠습니다. 서용석류 해금사연조는 남도음악의 정수를 깊이 체득한 서용석 명인이 남도음악의 근간을 두고 완성한 음악인데요. 1988년에 해금연주자 박혜선과 양경숙에게 구음으로 선율을 전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해금, 아쟁,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해금과 아쟁은 찰현악기라서 거의 유사한 선율을 함께 연주하고요. 검은고의 경우 악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두 악기와의 조화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듣겠는데요. 선율을 전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해금, 아쟁,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해금과 아쟁은 찰현악기라서 거의 유사한 선율을 함께 연주하고요. 검은고의 경우 악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두 악기와의 조화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듣겠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이재하의 검은고,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서영석류 해금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이재하의 검은고,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점고부터 제비노정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남에 들어간 제비, 이 제비점고를 하게 되는데요. 중중모리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져서 전둥거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봉통아지가 졌다라는 말은 다리를 다쳐서 아직 붓기가 있는 듯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또 전둥거린다라는 말은 쩔뚝거린다 이런 말이죠. 흥보제비는 자신이 흥보의 은혜로 살게 됐다 하고 제비 대장 대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제비 대왕이 보은표 박씨를 주어서 흥보에게 은혜를 갚으라 합니다. 그렇게 흥보제비는 점고를 받은 후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긴 노정에 들어서는데요. 바로 제비 노정기입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점고부터 제비 노정기 듣겠습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거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갖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가려 할지 대박 까고 발을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가

서초건 지척이요 동해는 장마하구나. 중용봉을 하가니 주작이 냅는다. 황은도 광토 워장

아니야 수명 사명량 안돼 불승 청운 갓길에라 날정원은 자기로이게 갈순을 빈다가 불고 수로

아니 서경찰이 저거 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명에 들어가니 25연탄이야 어디 반

들으라. 연주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르기 백기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제비가 포기

의졸왈석 암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목구락 구성파벅 월바고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포병로를

한강산의 월당은 형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목이 주여로 흘러져 그만큼 성풍해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흔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젤라 두는 문무지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별 가동로소 박실비 다가로고 가져와도 동높이 남대문밭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벗어 남탈령도 먹구나 두쪽지 옆에 끼고 퍼주고 둥둥떠 한 몸 분전을 당도

전하에게 난초를 물고 싫어 두루둥둥한듯 춘풍 황해에게 나비를 물고 싫어 두루둥둥한듯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털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두 흥고가 보고 서만겨라 흥고가 보고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내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제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외길에

돈보박신을집에다울고이제어리노일라행구양쭉간긴아

박씨를 피르르 내려드리고 백운관으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리기를.

어린이날입니다. 부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들에게 오늘은 더없이 좋은 날이겠죠. 그렇지만 한편 어린이날이라서 더욱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릉가릉,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 솔솔, 아저씨 해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윤동주 시인의 시 봄을 읽어드렸습니다. 동심 가득한 시어로 봄날을 깨워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희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성다경 어린이회 여러 명이 함께 부른 모두 다 꽃이야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과 행복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배우고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되새기는 날인데요.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행복을 만끽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청소년극을 연구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손준형 개발팀장님이십니다.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은경의 피리 연주 듣고 올게요.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아는 격의 피리 연주,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1923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어린이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문화활동을 독려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 선언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어린이의 주체성과 행복을 생각해보는 어린이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극단 손준형 연구개발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0: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팀장님이 아닌가라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1: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만들고 계신 분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건데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거든요. 이게
1: 네,
0: 올해부터 단체명이 바뀐 거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저희가 국립극단 예. 안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라고 하는 부서로 있다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0: 네.
1: 이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으로 별도 사업자로 네, 활동하게 됐습니다.
0: 잘 된 거네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립예술단체 중에 아주 유일무이하게 어린이 청소년 관련 단체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이제 국립예술단체에서 이제 각 단체별로 어린이를 위한 이제 작품들을 또 만들고 있고 국립현대무용단도 이제 네.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무용 공연도 만들고 있고 한데요. 이제 아예 전담 부서와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 개발과 공연 네. 제작 이런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이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0: 예.
1: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무엇을 만들지 연구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실제로 공연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1: 네네. 네.
0: 그 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 정도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시각이 많이 바뀌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극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개발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1: 그럼요. 사회가 이제 사실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
0: 네.
1: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과 관점들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어린이에 대한 태도 또 최근에는 이제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는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린이와 성인은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의 차이 그리고 태도의 차이 때문에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0: 네.
1: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예. 거죠.
1: 네.
0: 내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1: 네, 네.
0: 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린이 청소년극이라고 보통 그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내세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연인가? 혹은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극을 어린이 청소년 극이라고 하나 잘 정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극의 특징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극의 특징 또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극의 어떤 정의 뭐 이거는 사실 좀 저같이 이제 계속 이 고민을 한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문 연극.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서의 전문 연극을 이제 만드는
0: 네.
1: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에서든 아니면 이제 뭐 동아리 차원이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연극을 하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1: 그 부분도 이제 아주 넓게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의 범주에 네,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전문 연기 어린이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끼리 진행하는 그런 극도 어린이 청소년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공식적으로 올려지지 않더라도.
1: 그렇죠.
0: 네.
1: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1923년에
0: 네.
1: 그때 이제 어린이 해방선언

0: 공연이 이루어질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주축이 돼서 연극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소년회를 중심으로 그때 이제 일제시기니까 이제 많은 작가들, 예술가들이 이제 어린이들하고 함께 연극을 통해서 이를테면 세상에 대한 이야기, 또 지금 현재 우리의
1: 네.
0: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그걸 통해서 공연도 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게 이제 전국 언론에 대서특필을 되고 계속 그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당시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연극의 시작은 어쩌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자기들이 표현하고 공연을 하는 이런 작업에서 출발했다라고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좀더 전문 분야로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과 관객과 만나는 이런 이제 연극, 이런 작업들을 하는 분야를 또 어린이 청소년극이라고 합니다. 네.
1: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어린이극을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 동적이고 그 활기찬 그 감각을, 관객의 그 감각을 이 작품에 녹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다 수용하기에는 이 짜여진 어떤 기획과 또 연기와 동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이거를 유지시켜 가야 된다는 게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이라고 해서 보통 취학 전, 그러니까 한 5, 6세 정도부터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형태를 떠올렸는데, 36개월 영유아를 위한 공연도 선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극일까요?
0: 네. 바로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종로 아이들 극장하고 노원 어린이 극장에서 그저 영유아극 그두 편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1: 제목이 뭘까요?
0: 예, 한 편은 이제 그 자연을 주제로 한
1: 네.
0: 이제 그 약간 무용 퍼포먼스 형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슴슴 슘이라는 이제 작품이고요.
1: 네. 아이들 너무 좋아했겠는데요?
0: 네.
1: 네.
0: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신 여성과 영유아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기를 바라면서
1: 네.
0: 만든 흔들흔들 우주라는 작품. 이 작품들은 또그 국립아시아전당하고 같이 작년부터 공동 제작으로 준비한 작품이기도 해서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그 36개월 아이들의 공연 태도는 어떤가요? 어떤가요? 너무 궁금해서요.
0: 보셔야
1: 어떻게
0: 아는데.
1: 즐길까요? 와, 우리 아이들.
0: 네. 그러니까 늘 이제 이 36개월 이하 영유아 관객과 소통하는 연극 언어를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늘그 영유아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연습 현장에 초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플레이도 하고 아니면 준비한
1: 그런가요?
0: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영유아 관객들의 관람 태도는 한마디로 경이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1: 이 경이롭다는 말에 많은 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가만히 뭐 있진 않죠. 당연히 어느 순간 공연하고 있는 배우를 많이 무대에 올라가서
1: 그렇죠.
0: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배우를 많이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배우가 퍼포밍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 본인도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
1: 그야말로 참여형 공연이네요.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이 펼쳐지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그 우리 공연의 맥락과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1: 해석하고.
0: 해석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잠깐
1: 그래서
0: 소름이.
1: 경이롭다는 표현을 쓰셨군요. 아니, 요즘 정말 그 공연 문화의 대세가 참여형이라고 하던데, 우리 36개월 이하 그 어린이 영유아들은 이미 그것을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사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출산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뭐 태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문화 체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기에 영유아 아이들에게 공연 예술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

0: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참 그것도 어려운
0: 그렇죠.
1: 네. 어려운 좀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아이들이 6개월 뭐 한 4개월부터 지금 한 36개월 정도 아이들까지 이제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것도 아직 잘 서툰 아이들부터
0: 그럴 수 있죠.
1: 이제
0: 예.
1: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 지금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어른의 네. 생각일 네. 테니까요. 네. 예.
1: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어린 시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어린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한 살 전후에도 이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 심지어 도덕적인 감정
0: 네.
1: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안에서의 어떤 내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 표현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예술가들하고 이제 작업하면서 늘 우리는 영유 아이들하고 충분히 서로가 노력하면 예술을 통해서 대화하고
0: 네.
1: 우리가 느끼는 거를 아이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네. 하고요. 그런 순간들이 점점 쌓여서 지금은 영유아들도 아 공연을 이 아이들이 충분히 즐기고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족들이 함께 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보고 이제 아이가 이제 이 공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0: 네.
1: 이 공연이 굉장히 특별하고 매력적인 경험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렇게 또 확인하는 계기들이 있어서
0: 네.
1: 그 이제 영유아 시기에 어떤 제한된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 아이들한테 굉장히 제한된 삶의 감각과 경험 많이 주어지기 쉬운데 좀 더 열린 새로운 감각과 어쨌든 좀 뭐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세계 네, 그런 세계로 아이들을 좀 초대해서 그것들을
0: 네.
1: 좀 넓혀가는 작업이 아닐까
0: 네, 네.
1: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와, 그 어린이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 그게 관한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눠봤는데 사실 어린이 극은 그래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또래의 아이들이 즐길 만한 그런 공연들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히 공연으로 많이 올려지는 걸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청소년 극은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0: 벌써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청소년극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가요?
1: 그 청소년극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0: 왜 네. 그럴까요? 어떤 편견일까요?
1: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했어? 내지는 우리를 보라고 만든 거야? 그러면 사실 이미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이제 멀어지죠.
0: 아.
1: 왜냐하면 워낙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0: 네.
1: 뭐 알아야 된다.
0: 그렇죠.
1: 이렇게 해야 된다.
0: 뭐 하지 말아야
1: 이렇게 하지
0: 된다.
1: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하나의 교육 과정인 것처럼 아니면 뭔가 마치 해야 될 것처럼
0: 네.
1: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연극이 청소년들한테 좀 다가가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면 사실 이제 청소년극이 정말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 고민 또는 새로 본인들이 지금 자신을 두근거리게 하는 어떤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연극이 충분히 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많은 청소년극이 아주 전형적인 입시와 뭐 성적과 뭐 학교 폭력과 뭐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같은 형태로 이제 공연이 만들어지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좀 더 청소년 시기에 노동하는 청소년이나 철학하는 청소년이나
0: 네.

0: 아니면 정말 이 사회의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적인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들이 청소년극에 담긴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아, 지금 연극이 본인하고 충분히 마땅한 지점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계속 함께 저희랑 만나면서 또 저희 관객으로 함께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1: 현실적으로도 청소년 시기는 너무 해야 할 공부의 압박이 있어서 이 공연 예술이라는 그 문화 체험을 할 만한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0: 맞습니다.
1: 없다는 게
0: 예.
1: 가장 큰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그 주제와 어떤 서사의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까지 듣고
0: 네.
1: 잠깐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의 연주로 이어달리기 듣고 오겠습니다.

0: 공명의 연주로 이어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손준영 연구개발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극의 어떤 고민,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누가 연기하는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청소년극이라고 타이틀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성인 연기자가, 성인 배우가 청소년 역을 연기해서 때로는 어색한 지점이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뭔가 정말 딱 붙게 맞닿지 않는 그런 지점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 역을 청소년이 꼭 해야만 하느냐 또 이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1: 아, 너무 저희
0: 마음을 잘 알았나요?
1: 네네. 아, 정말 그 청소년극 제작 현장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네. 청소년을 연기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청소년이 직접 연기를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정답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이를테면 성인 배우가 청소년을 너무 모방하듯이 연기하는 이런 방식은 서로에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0: 그렇죠.
1: 좀 들긴 해요.
0: 네.
1: 일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중2라고 해서 꼭 다 반항적이지는 않으니까요.
1: 네,
0: 꼭 그 마치 그런 어떤 매뉴얼을 가진 연기를 하면 불편하겠죠.
1: 네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꼭 청소년만 연기해야 되나 이런 것도 청소년이 할머니를 연기할 수도 있고
0: 네네.
1: 뭐 부모 세대의 연기를 할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어른 연기자가 청소년을 연기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What Are They Like라고 하는 이제 영국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네. 작품에 청소년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0: 청소년 극인데요.
1: 네.
0: 네.
1: 다 그 부모 세대의 어른들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어른들의 주 얘기가 청소년에 관한 얘기예요. 아, 자녀에 관한 얘기.
0: 네.
1: 아,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어.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방금 너무 실감 나셨어요. 표정이.
1: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그냥 작품인데 그 작품을 누가 연기를 하냐면 청소년이 연기해요.
0: 아.
1: 그러니까 청소년이
0: 예.
1: 본인의 부모 세대로
0: 빙의해서
1: 마치 자기가 아빠 또는 엄마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0: 아.
1: 그 내용은 청소년에 관한 얘기예요.
0: 네, 오 아주 재밌는데요. 마치 그 어떤 심리 치료에서 역할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네, 그렇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신발 바꿔 신는다고 하는데요. 그 연극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중에 그런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서로가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 연기의 경험 또는 연극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공감의 지점들을 만들어가는
0: 네.
1: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하고 대화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대화하고 싶어하지만 뭐 그들이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뭐 별 수 없는 거고
0: 네.
1: 그만큼 또 사실은 그 충분히 청소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식과 언어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이 청소년극 작업에서는 그 연기를 누가 하느냐보다도 그 연기를 하는 이를테면 성인 창작자 예술가들과 이 지금 이 공연을 보는 관객, 청소년 관객들과 어떤 관계로 만나서 대화할 것인가.
0: 네.
1: 그 안에서 흥미로운 이렇게 뭐 공감의 영역들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0: 핵심이긴 하네요.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할 것인가.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소년극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0: 네.
1: 이제 청소년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청소년극은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청소년과 예술가의 흥미로운 관계

0: 맺기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나는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것으로 좋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네. 아니,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지는 지점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부분이 공감을 일으키느냐가 핵심인데, 이게 뭐 어린이극으로 나누냐, 청소년극으로 나누냐의 그더 위의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품 개발을 할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개발이 된 작품도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극을 해야
1: 네.
0: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워낙 이제 이 청소년극,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2011년만 해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린이극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작품들을 하는 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소년극을 이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청소년극을 만들지, 어떻게 청소년극을 만들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희한테 이제 솔직한 저희의 이제 심정은, 아, 우리가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1: 네.
0: 오히려 청소년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작품과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같이 워크숍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감각들을 이 청소년극에 불어넣는 방식으로 연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1: 네.
0: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사실은 청소년들이 함께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는데요.
1: 네.
0: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사업, 그 이제 프로그램은 청소년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매 공연마다 청소년들이 이 배우와 연출과 작가랑 같이 협력하는 이제 워크숍도 하고, 중간에 장면 리허설을 보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1: 그
0: 더,
1: 청소년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뭐,
0: 궁금하시죠?
1: 네. 어떻게, 어느 학교를 지정하나요?
0: 아, 그렇진 않고요.
1: 네.
0: 모집합니다.
1: 아, 모집을 통해서
0: 네,
1: 관심
0: 보통 한
1: 있는.
0: 3월 정도에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1: 네.
0: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되어서요.
0: 네.
1: 반응이 좀 뜨거우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모집해서 이제 저희가 12월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한뭐네 편에서 한 여섯 편 정도의 작품에 같이
1: 네.
0: 연계한 활동을 하는데, 그 경험을 못 잊어서 계속 찾아오는 청소년과, 또그 경험을 거쳐서 이제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제 저희 스텝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1: 네.
0: 지금 현재는 있죠.
1: 관련 공연 예술로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주로 청소년들과 그런 워크숍을 진행할 때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어떤 지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대화하실 때?
0: 이게 참 어려운 점이,
1: 예.
0: 사실 이제 예술 작품은 작가의 어떤 창작의 영역,
1: 그렇죠.
0: 또는
1: 예.
0: 그걸 구현하는 연출가와 배우와 스태프들의 영역이 존재하고,
1: 네.
0: 아무리 그게 청소년의 삶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매우 흥미롭고 그것들을 다 경청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서사도 있어야
0: 그렇죠.
1: 되고요.
0: 그런데
1: 공연이니까.
0: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연팀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은어, 뭐 이런 거 청소년들이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아,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표면적인 데서 우리 얘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깊이, 뭐 청소년은 이제 이 예술가들의 이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세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예술가들은 청소년들의 이 눈빛과 뭐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감각을 좀 통해서 여기에 그 숨결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0: 것이
1: 굉장히 공이 많이 들 것이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0: 네. 예. 그래서 늘 그걸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작업이 늘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은 또 합니다.
1: 네. 네. 우리 팀장님은 정성용과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0: 아닙니다. 저는
1: 네. 아니 잘합니다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시라고요?
0: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일로 예. 청소년과 솔직하게 만나는 것이 그나마
1: 네.
0: 우리가 마음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요.
1: 네. 네. 네. 지금 청소년과 함께한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 작품이 올해 또 선보여진다고 하던데 제목이 청소년극 릴레이 노래 말 이런 작품이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예. 노래 화살표 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 네. 네.
0: 이 작품은 이제 뮤지션인 그 단편선 그 음악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가인 이성직 연출가랑 이제 지금 저희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저희가 모집하는 청소년 그룹이 네. 청소년 17인이거든요. 그 청소년 17인들하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워크숍을 거쳐서 서강대 메리올에서 그거를 이제 올해 쇼케이스 형태로 발표를 하는데
1: 네.
0: 아마도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로 같이 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직은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0: 내용에 대해서는 예. 지금 조금 작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1: 네.
0: 좀 그러긴 한데요.
1: 네. 기대해 주시라. 네. 이런 정도인 이야기로.
0: 네.
1: 10월 15일부터 열흘 정도 서강대 메리올 소극장에서 이 청소년극 릴레이 노래 말 이 작품 올려진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또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노란달 공연이 예정돼 있던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0: 아, 노란달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노란달이 저희가 이제 국립극단의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영국의 데이빗 그레그의 이제 이 노란달이라는 작품을 이제 토니 그레함 연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초청해서 지금은 좀 이제 약간 닫혀 있긴 하지만 서울역 옆에 있는 이제 예전에 그 전 국립극단 부지의 네.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올렸었는데요. 그 시적인 내러티브와 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청소년기의 그 서사 그것이 심지어 그냥 현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아주 오래 전부터 항상 있었던 이 삶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 공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1: 네.
0: 이게 이제 청소년극 하면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약간 계몽적인 내러티브와 또는 보통 일반적인 서사들이 많았는데 이 작품이 그거를 다 이렇게 해체하고 예술로서의 청소년극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준 작품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랑 살고 있는 문제야 남자아이
1: 네.
0: 리라는 남자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되게 착한 무슬림 소녀 레일라가 있는데 이제 이 또 그 무슬림 소녀 레일라는 선택적 한목증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리라는 친구는 일단 집에서 이제 뭐 엄마로부터 어떤 케어도 사실 받지 못하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1: 네.
0: 이제 뭐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이 둘이 만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거쳐서 영국의 북쪽으로 질주하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가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도 만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0: 통과 의례 같은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1: 네.
0: 이번에도 명동예술극장에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1: 예.
0: 네,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굉장히 공들여서 소개하신 이 노란달이라는 작품이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 올려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연 종료 이후에 뭐 하루는 예술가와의 대화도 있고 또 청소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0: 네.
1: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또 이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는 뭐 몸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뭐 생각도 성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많은 공연 예술을 접한다면 분명 그렇지 않은 시기와 또 그렇게 보낸 시기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 청소년극 개발하고 계신가요?
0: 어린이 청소년 연극의 뿌리는 사실 어린 시절의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그 유명한 이제 연극 연출가 피터 브룩이 연극은 놀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놀이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네.
0: 저는 어린이가 어쩌면 성인이 돼가면서 점점 잃어가거나 퇴화해가고 있는 놀이적인 감각과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1: 그렇죠. 그렇죠.
0: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또 그 버금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린이와 예술가가 만나는 거는 이런 놀이에 기반한 어떤 연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창조적인 역량들을 키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여기가 국악방송이니까 네.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사실 모든 전통 연극은 놀이였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네.
0: 연희,
1: 네.
0: 이거 뭐 산대 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놀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는 사실 한국 어떤 전통 안에서도 매우 연극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기는 태도에
1: 네.
0: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네.
0: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아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한테 어떤 연극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일깨워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그런 면에서 같이 만나서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네. 꿈꾸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꿈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걸로 그러면 답변을 대신 들은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작품은 정말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있을까요?
0: 아 이런 작품이요?
1: 네.
0: 네. 그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 청소년극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서로 다른 세대가 이 청소년극, 어린이 청소년극을 만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나이 든 세대와 굉장히 어린 세대가 무대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1: 네.
0: 우리의 어떤 그 시간과 또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마주보고 손잡고 때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순간을 함께 이렇게 직면하는
1: 네.
0: 뭐 이런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1: 네.
0: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지금 다 털어놓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0: 네. 평상시에 뭐 생각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1: 네.
0: 지금 막연한 이제 약간 이런 방향의 작품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1: 꼭 구현을 해주십시오.
0: 네, 네네네.
1: 그 작품이 나온다면 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작품이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저도 네. 관람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국립어린이 청소년극단 손준영 연구개발

0: 말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연 예술가들이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 관객에 관한 상상력의 목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손준영 팀장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어린 왕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정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토끼풀 네잎클로버 전해드렸어요. 네잎클로버도 열심히 찾고 토끼풀 꽃으로 팔찌랑 반지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 다들 떠오르시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오늘따라 창밖의 모든 것들이 다 싱그럽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새 옷 한 벌 얻어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나섰던 나들이길, 혹은 운동장에서 먹던 솜사탕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사실 어린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편견도 계산도 없는 맑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오늘 하루만큼은요, 오늘 점심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길까? 이렇게 아이 같은 단순하고 행복한 질문들로 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특집 아닌 특집으로 음악마루 활짝 문을 열어봅니다. 3월 학기가 된 도깨비 전해드릴 텐데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잘 지내고 싶은데요. 오히려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당황하게 만듭니다. 도깨비 네 마리가 천둥, 바람, 비, 구름 방망이를 장난으로 휘둘러서 사람들이 피해를 자꾸 입게 되니까요. 옥황상제가 결국 벌을 주게 되는데요. 악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악기로 변하는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안승아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3월 악기가 된 도깨비 듣고 올게요.

사물학기가 된 도깨비 듣고 오셨어요. 첫째 천둥방망이는 꽹과리로, 둘째 바람방망이는 징으로, 셋째 비방망이는 장구로, 넷째 구름방망이는 북으로 변신했는데요. 어떠세요? 잘 어울렸나요? 안승아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손원우 글, 김서희 그림,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나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13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하는 공부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이 자라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따뜻한 메시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소파 방정환과 어린이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원경 작창의 도깨비 덕에 부자 된 영감 전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실린 곡인데요. 돈 성냥을 영감에게 빌린 도깨비. 매일 성냥씩 갚아서 영감이 부자가 됐다는 전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설이에요. 가난한 영감이 나무 한 짐을 팔아 돈 서푼을 받고요. 그 돈으로 배를 채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돈 서푼을 구워달라고 하죠. 무서웠던 영감은 가진 돈 서푼을 모두 빌려줬는데요. 다음 날 도깨비가 돈 서푼을 갚으러 영감네 집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오는 거죠. 날마다 돈을 갚겠다고 찾아오는 도깨비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할

좋은 꾀를 생각해내는 이야기인데요. 14분여의 긴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이원경의 소리,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의 연주입니다.

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가족 하나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나이 50 먹은 영감이 살고 있었겄다. 하루 난 이 영감이 배가 고파 뭐라도 할 요량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는 시장에 간 나무를 팔고 돈 성냥을 얻었겄다.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돈 성냥을 혹여나 떨어뜨릴까 품 안에 꼭 껴안고 흥에 겨워 돈 타령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디.

이렇게 흥해교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구나. 으스스한 마음에 영감 걸음걸이 빨라지고 걷고 걷고 걷다 산 모퉁이를 딱 돌았는디 웬 시커먼 놈이 영감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덜컥 겁이 난 영감이 조심스레 고개를 위로 쭉 들고 쳐다보는디 키는 장승같이 길쭉하고 얼굴 색은 팥죽같이 고무칙치고 눈은 둥방울만한 것이 동그랗고 커다랗고 보는 주먹같이 우락부락한 것이 영락없는 도깨비 얼굴이로구나. 영감이 깜짝 놀라 온몸이 후덜덜덜 떨렸지만은 영감 체면에 도깨비한테 질 수 있나. 허여 전 먹던 힘을 다해 크게 호통을 한번 쳐보는디 어허이 어디에 사는 누구길래 조용히 길 가는 사람 앞을 이렇게 막아서는가? 아, 예. 아, 저는 저기 아랫동네 사는 김서방인데 아, 영감님께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요. 영감이 보기에는 영락 없는 도깨비인디 이름은 사람 이름인 김서방이라. 영감이 하도 묘허여 말 나온 김에 도깨비 타령을 한번 불러보는디. 산에 사는 도깨비, 헛개비는 헛개비,

이렇듯 흥에 겨워 놀던 영감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그려 그 볼일이라는 게 무엇이요? 예, 아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아 돈 성냥만 구워달라는 볼

일일 입지요. 어허, 이것 좀 보소. 이 도깨비 잔꾀가 보통이 아니네, 그리요. 영감 품 속에 딱 돈성냥이 있는 것을 훤히 꿰고 있으니 영감이 어찌 안줄 수가 있나. 영감이 똥밟았거니 생각하고 돈성냥을 도깨비 발 앞에 딱 내던지는 디. 예따, 여기 돈 성냥이다. 고맙습니다요. 잘 쓰고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요. 하더니 영감이 눈 깜빡할 새 온데간데 없구나. 다음 날 영감은 줄임배를 콱 틀어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 시장에 갔건만 오늘은 나무가 당최 발리지 않네, 그리요. 그리하여 영감은 나뭇짐을 도로 지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는 뒤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꼴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자네가 무슨 일이요? 아이,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어저녁에 구워간 돈 성냥 갚으러 왔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그럼 저 갑니다요. 아이고, 고맙네. 잘 가게나. 그때여 영감이 돈을 보고 좋아라고 흥에 겨워 한번더 나왔다.

이렇듯 영감은 도깨비 간 후에 쌀을 사서 밥을 해먹으니 몸이 따뜻해져 간만에 꿀잠을 잤겄다. 다음날 또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디?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걸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니, 자네가 또 웬일이요? 아이, 웬일이겠습니까요? 영감님께 꾼돈 갚으러 왔지요. 아니, 이 사람아, 아크돈 성냥은 벌써 갚지 않았나? 아이, 갚다니요? 언제요? 아이, 구워간 적은 있어도 갚은 적은 없는디요? 여기 있습니다요. 어허, 이것 웬일이야? 아니, 이밤중에 웬 홍두깨? 홍두깨는 홍두깨로 돼 행지마저

있습니다요. 땡그랑 이틀 가고 용감님 용감님 여기 있습니다요. 땡그랑 비가 와도 용감님 여기 있습니다요. 땡그랑 눈이 와도 용감님 용감님 땡그랑 땡그랑 용감님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돈 성냥이 쌓이고 땡그랑 쌓이고 땡그랑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법 큰 돈이 되었으니 영감이 그 돈으로 돈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닭을 사고 집도 사니

이렇듯 부자가 된 영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가니 돈도 싫고 도깨비도 귀찮아지는 것이었다. 영감이 이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도깨비를 그만 오게 해야겠다 하고 하루 난 도깨비 오기를 기다려 한께를 내어 허는 말이 오늘은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요? 우리는 닭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아, 그러는 영감님은 무엇이 제일 무섭소? 아이고, 말 말게. 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제일 웬수일세.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나. 이렇듯 도깨비가 가고 다음날 그때여 영감이 도깨비를 쫓아낼 양으로 한 꾀를 내어 보는디.

뿌리고 자 대문 앞에다가 뿌리고 자

니놈의 영감, 내가 못 들어가게 닭의 피를 뿌려놓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옛다, 영감이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다, 돈. 그리하여 영감은 영감 팔자에도 없는 돈벼락을 맞았던가 보더라.

마을 집단 타로의 연주로 도깨비 덕에 부재된 영감 전해드렸어요. 영감은 도깨비를 귀찮게 여겨서 쫓아낼 궁리를 했고요. 그것을 알고 괘씸했던 도깨비는 영감을 놀래킨다는 게 글쎄 오히려 돈을 잔뜩 가져다 주면서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소리 전해드렸어요. 도깨비 이야기처럼 행복한 오후 보내고 계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모든 친구와 다 잘 지내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야.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지.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땐 민트 초코를 떠올려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싫어해. 그래도 민트 초코는 자기 색깔을 바꾸지 않아.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색깔을 더욱 쨍하게 살려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모두의 입맛에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야.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걷는데 화가 풀릴 때까지 걷다가 마음이 진정되면 화를 그 자리에 두고 돌아온다는 의미로 막대기 하나를 눈 위에 툭 꽂아둔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본대. 하루 종일 걸어야 할 만큼 화가 날 일은 많지 않을 거야. 멈추고 호흡하고 걸으면서 천천히 마음을 흘려보내봐. 분노를 다룰 수 있어야 지켜야 할 걸 지킬 수 있어. 바로 가장 소중한 나 말이야. 화가 나서 뱉은 말이나 행동이 후회될 때가 있어. 조금만 참을 걸 왜 그랬을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핸들을 틀어서 위험을 피해야 해. 너무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지. 잠깐 자리를 벗어나는 거야.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화가 날 때 싸우지 말고 잠깐 자리를 벗어나 봐.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 심호흡하는 것도 좋아. 조금 걷거나 뛰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해.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뭇가지보다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야. 날개를 믿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용기에서 오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나의 시간을 믿는 거지. 스스로

황성준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여러분은 이런 친구 곁에 있으신가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손원우 글, 김서희 그림.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나야 중에서 일부분 함께 읽어봤어요. 작가는요, 인별그램 심리학 교실을 운영하는 13년 차 현직 초등교사예요. 화가 날 땐 잠깐 화장실에 가볼까? 사과는 빠르고 분명하게처럼 아이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실전 팁들로 가득해요. 오늘 들려드린 에스키모인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걷다가 그 자리에 막대기 하나를 툭 꽂아두고 오는 마음. 분노는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올 때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도 같아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날개를 믿는 새처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겠죠.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마음대로 안 된다 싶을 때는요. 잠시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숨 한번 크게 쉬고요. 마음을 다스려 봐야겠어요. 초등교사 손원우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책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나야 함께 해봤습니다. 피리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 바퀴 듣고 올게요.

피리 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 바퀴 전해드렸어요. 꼭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와도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이어서 소녀의 상상을 담은 여행, 이 곡으로 한번 그 느낌 느껴보시죠. I'm going to there 전해드릴 텐데요. 서진희의 노래, 서은영의 가야금, 아는 경우에 여러분의 연주예요.

I'm going to there 전해드렸어요. 서진희의 노래, 서은영의 가야금, 아는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꿈을 걷는 코끼리 전해드릴 텐데요. 라라비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아리랑 전해드렸는데요.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궁금한 건 못 참지 만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파 방정환과 어린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그리고 음악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양으로 떠나보내는 여인의 애절함과 데려가지 못하는 여인에게 가진 박물을 주겠다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곡 박물가 만나보시죠. 이희문의 노래로 전해드려요.

이희문의 노래로 박물가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옷과 관련된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설명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옥은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활용해온 장신구이자 고부간과 모녀간에 대물림되는 소중한 갑옷으로 여겨져 왔다. 그 글귀를 읽고 나니까 전시장에 놓인 옥비녀나 가락지들이 그냥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친정엄마가 딸에게 건넸을 그 긴 세월의 이야기들이 옥의 은은한 빛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옥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단순히 값이 비싸서만은 아닐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튀지 않으면서도 주위를 은은하게 밝히는 그 기품이 대물림하고 싶은 우리네 정과도 닮아있기 때문이겠죠.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깨지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 오래될수록 더 깊고 영롱한 빛을 내는 옥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을 어떤 빛깔의 옥이 빛나고 있을까요? 그 귀하고 고운 마음들 떠올리면서 보물섬 전해드릴게요. 공명의 연주예요.

0: 공명의 연주로 보물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타령 감상해 보실까요? 김유리,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1: 그때야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한번 다 보는디.

뱅 비어있고 웬 쾌 두 짝만 붉어지겄다. 이 쾌 뚜껑에 쓰였으되 이 안에서 나오는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다 허여노니 흥부가 좋아라고 이 쾌 두 짝을 한번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1921년 일본 도쿄의 한 서점. 수백 권의 책이 꽂힌 어린이 책 코너를 멍하니 바라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소파 방정환. 도요대학에서 아동심리학과 아동문학을 전공하던 그는 화려한 서구의 동화책들을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왔는데요. 어른들이 만든 가혹한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조선의 아이들은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잿더미처럼 사그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심합니다. 내 나라의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겠노라고. 사실 1920년까지만 해도요, 이 땅에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저 애놈, 아해놈, 어린

것이라고 불리면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죠. 방정환 선생은 잡지 개벽에 번안 시, 어린이 노래, 불켜는 일을 실으면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다면 어린 사람에게도 이를 붙여서 높게 불러야 한다. 그의 이 생각은 아이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의 시작이었죠. 귀국 후에 그는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평생 1000번이 넘는 강연을 했다고 해요. 한 여학교에서 선생이 신드롬의 유리구두, 그러니까 지금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구현할 때였는데요. 신데렐라가 계모에게 매를 맞는 장면에서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내서 울기도 했대요. 슬픈 동화가 아이들의 서러운 현실과 맞닿아서 터진 눈물이었죠. 방정환 선생은요, 1922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만들었고요. 1년 뒤인 1923년 5월 1일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날 서울 시내에는 12만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는데요. 서구보다 1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아동 인권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그는 1931년 7월 쓰러지고 맙니다.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향년 33세 불꽃 같던 삶을 마감한 소파 방정환. 지금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어린이라는 세 글자 속에는요, 아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한 남자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방정환이 작사한 나뭇잎배를 소재로 한 곡이었어요.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나뭇잎배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함께했던 사람과의 그리움, 또 순수한 어린 시절을 그려낸 시간의 흐름이 담긴 곡 만나고 오셨어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33, 짧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삶을 함께 나눠봤어요. 치어다 보아달라라는 그 말. 아이들을 귀하게 우러러봐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인데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차별이나 소외로 마음 아파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아요. 방정환 선생이 1920년에 번역했던 시 불켜는 이에는 가난

만나고 외로운 이들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선물도 좋지만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속에 등불을 켜주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방정환 선생이 평생 어린이들을 보듬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 아껴준 어린이가 내일의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 시절 모든 어린이의 동무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이준호 편곡의 태평소 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듣고 올게요. 김경아의 태평소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태평소 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듣고 오셨어요. 김경아의 태평소,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대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만나보실까요? 뚤레뚤레 전해드릴게요.

대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뚫레뚫레 듣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뭘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그 밝고 귀여운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늘 음악이 흐르는 바로 끝곡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다비의 연주로 발걸음 전해드리죠.

오늘 소파 방종환 선생의 이야기 했었는데요.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생전에 아내에게 그 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다. 이 물결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훗날 큰 물결이 되어 출렁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넨 작은 사랑과 웃음이 훗날 어떤 커다란 행복의 물결이 될까요? 어린이날인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도 기분 좋은 물결 가득하셨나요? 남은 휴일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마음껏 웃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푸르른 5월, 소중한 인연과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제200회 정기공연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춤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궁중정제의 우아함을 담은 박전무와 춤무를 비롯해 흥과 생명력을 전하는 강강술래,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구놀이와 소고춤까지 다채로운 전통춤이 이어지며 한국무용의 다양한

매력을 펼쳐냅니다. 특히 연록이라는 이름처럼 푸르른 봄의 기운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아내며 삶과 시간의 흐름을 춤으로 풀어내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전시립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KBS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 파브라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립창극단의 간판 배우였던 소리꾼 김준수, 국악신동으로 주목받아온 김주리, 그리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울림의 선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 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18연금 사중주 이어도사나 그리고 새롭게 위촉된 창작곡 지금 금바울을 비롯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가야금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한 악기가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찾으셔서 우리 음악의 깊이를 가까이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가야금의 선율처럼 마음도 차분히 내려앉는 시간. 이번 주말엔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죠. 따뜻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원하면서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함께합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첫 곡은 민정어린이 민요합창단의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1: 네. 어린이날에 또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로 노래 들으니까 민요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여름의 문턱을 사실 4월부터 우리가 살짝 넘기는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여름의 문이 열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동시에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죠.
0: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네. 그래서 더 이제 반갑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요.
1: 나들이도 가야 되고 예. 외식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0: 그렇습니다. 이동하시는 길에 차 안에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를 듣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어마어마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왜 이렇게 민망해?
0: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네, 네. 자,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과 또 부모님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판소리 전래동화 판동화를 준비했습니다.
0: 여기서 에이 하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다.
1: 판동화.
0: 뭐 큰 선물 주나 보다 했었는데 네. 이야기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1: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오늘도 즐겁게 2시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바투의 상사디아 어린이날 선물 판소리 동화 언박싱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5: 똑딱이 퀴즈
6: 노래하고 싶다.
7: 노래하고 싶다.
8: 이것저것
9: 이놈 저놈
10: 묻지마
11: 따지지마
1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0: 바투의 상사대야.

0: 옛날 옛적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혼례식이 있었어요. 혼례식은 요즘 말로 결혼식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신부집 마당에서 혼례를 올렸어요.
1: 새며느리가 연지곤지 찍고 신부가 혼례식 때 입는 알록달록한 신부용 한복인 원삼화로 쓸 떨쳐 입고 족두리 쓰고 꽃신 신고 사뿐사뿐 조심조심 혼례가 치러질 초례청에 나가 신랑과 맞절하고 부모님께 큰절하고 부부가 되어 사흘 뒤 신부는 가마 타고 신랑은 조랑마를 타고 마침내 신랑 집에 당도하는데
2: 아이고 저 집 새로 맞은 며느리가 그렇게 곱다면서
3: 아이고 그러면요 일 잘하고 마음씨 곱고 하는 집마다 그냥 싹싹하고 보드라운 게 아주 그냥 곰살스럽더라고
2: 아이고 근데 남한테 에? 그 소문 들었어?
3: 무슨 소문?
2: 아니 그 새색시가 말이야 다 좋은데 아주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그 흉이 있대
3: 아 그 방귀 나도 들었지 뭐야 방귀를 얼마나 잘 끼는고 하니 시도 때도 없이 걸을 때도 뿡 뛸 때도 뿡뿡
2: 앉을 때도 뿡 설 때 뿡뿡 먹을 때도 뿡뿡 옷을 입을 때도 뿡뿡뿡뿡뿡뿡뿡 쉴 때도 뿡뿡뿡뿡뿡

0: 때도 뿡뿡 낀다.
1: 근데 자주 끼는 방귀도 방귀지만은 아따 그 방귀가 으치 세든지 그 며느리가 방귀를 한번 뽕 끼면은 자 집 지붕이 그냥 흔들흔들 구들이 들썩들썩 방문이 덜컹덜컹 한다자뇨.
0: 내가 진짜 못 살아 진짜. 내가 방귀쟁이라고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네. 친정에 있을 땐 부모님하고 동생들에게 다들 뭐 동네 사람이라 마음 놓고 방귀를 끼웠지만 시집 와서는 다들 낯설고 어려워서 참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 마음 편히 방귀를 못 끼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행여 방귀가 나올까봐 걸을 때도 쫙 조심하고 잠깐만 또 나오려고 그러네. 앉을 때도 조심. 나 진짜 너무 속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 무엇보다 방귀를 참는 게 너무 어려워.
2: 여보, 색시 어디가 불편하시오? 어찌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얼굴빛이 그리 안 좋소?
0: 사방님.
2: 에?
0: 제 얼굴빛이 어때서 그러시나요?
2: 얘 얼굴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 누런 똥색 마냥 누렇게 떴소.
0: 사실 눈도 흐리고 코에서도 막 냄새가 나고 배가 아파요.
2: 여보 색시 왜 그러시오? 엄마, 우리 색시가 아파요.
1: 아이고 얘야 며느라가. 아니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가니 무슨 까닭이 있느냐?
0: 어머니. 까닭은 있사오나 부끄러워 참아 말하지 못하겠사옵니다.
1: 아이고 부끄럽다니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0: 말을 하시라니 하겠나이다. 잠깐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방귀를 많이 꼈는데요. 시집을 온 뒤로 시댁 식구들이 어려워서 방귀를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병이 났어요.
1: 아이고 방귀? 아이고 아니 된다. 나오는 방귀를 누가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이더냐. 아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방귀를 그냥 마음 놓고 빡빡 끼려무나.
0: 어머니 말씀은 감사하오나 어머니가 제 방귀의 위력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방귀는 그냥 뭐 PC방귀 이런 게 아니고요. 대방귀. 아무튼 보통 방귀가 아니거든요.
1: 아이고 그까 이거 방귀가 방귀면 방귀지 뭐 그 무섭다고 말 찬말 말고 그냥 편히 한번 껴봐. 한번 껴봐.
0: 정말이시죠?
1: 아 그래?
0: 어머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1: 안 괜찮다마다. 걱정 말고 그냥 그 나오는 대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빡빡 한번 껴봐. 빡빡.
0: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 어머니 제가 방귀를 본격적으로 트기 전에 식구들을 다 불러주시겠어요?
1: 아이고 방귀 하나 끼는데 왜 식구들을 불러?
0: 그 기념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1: 기념식은 무슨 너 애들은 계속 그렇게 칠래?
0: 사정이 있어 어머니 모두 불러주셔요.

0: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도련님,
1: 예,
0: 아가씨,
2: 네,
0: 다들 오셨군요. 아, 어머니께 들으셨겠지만 제 병은 방귀를 참아서 생긴 병이온데, 어머님께서 방귀를 뀌라 하시니 제가 방귀를 좀 뀌일 터이니, 아버님,
1: 그래,
0: 문고리를 꽉 잡으셔야 돼요.
1: 아, 문고리?
0: 네.
1: 알았다.
0: 어머님?
2: 뭐냐?
0: 어머님은 부뚜막 솥뚜껑이 날아가지 않게 꼭 눌러 앉으시고요.
2: 부뚜막 솥뚜껑. 아, 오냐, 알았다.
0: 서방님?
1: 섹시.
0: 서방님은 우리 집 기둥을 잡으시고요.
1: 아, 진짜?
0: 도련님?
1: 네.
0: 도련님은 마당에 쌓아둔 곡식 더미가 날아가지 않게 보자기를 덮어서 안고 계시고요.
1: 네.
0: 아가씨?
2: 네.
0: 아가씨는 마루 밑에 놓아둔 섬돌을 밟고 계셔요. 자, 다 제 위치로 이동.
1: 아, 승씨,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 어서 이제 방귀 뀌시오.
0: 네, 그러면 제가 방귀를 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0: 잡은 시아버지. 어이구 뭐야 이게. 문고리 잡은 채 마당으로 날아가고 소뚜껑에 앉은 시어머니. 아이고 이게 뭐냐. 방귀바람에 날아가 떨어지고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흔들흔들 들썩들썩 휘청휘청.
1: 와우 아우 시원하다.
2: 섹시 이제 끝난 것이오?
1: 아 조금 남긴 했는데 일단 킵해두고요.
3: 아이고 며느라가야 네 방구가 실로 대단하고 엄청나구나. 아, 너를 이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 집 살림이 크들라고. 우리 식구 아이고 야 이거 제명에 못 살겠다.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응?
4: 아니 잠깐만 방귀 한 번에 집안이 꼴인데 두 번 끼었다가는 우리 집이 폭삭 무너질 것이니 아이고 이거 너와 함께 살기는 어렵겠다. 그러니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니고. 자자 어서 준비해서 앞장서거라. 내가 이 친정까지 너를 데려다 주마.
2: 섹시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소박인데 내 뜻이 아니오.
1: 아유 서방님 저량하다 내 팔자야. 가련하다 내 신세야. 시집 식구 어려워서 방귀 한번 묶인 탓에 몹쓸 병을 얻었다가 허락받아서 방귀 한번 시원하게 끼었더니 온 집안이 들썩 들썩 일이 쫓겨나게 되었구나. 세상 어느 누가 방귀 안 낀 사람 있을까 마는 내 방귀 너 무슨 일로서 소박 방귀가 되었을까.
0: 아야 며느라가 저 이제 개우만 건너면은 너희 친정 마을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쉬어가자꾸나. 아유 나 이거 참 이거 아 여기 배나무가 아주 크고 좋구나. 이 목이 좀 마르니 저 배나 하나 따서 먹어야겠구나. 아유 어디 오랜만에 저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볼거나. 자 맞서 자 어머 아유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이거. 이거 다시 아자 다시 한번 자 아유 안 되네 이거.
1: 아버님 잠깐만 비켜 보시겠어?
0: 아 뭐 하려고 그러느냐?
1: 잠깐만요.
0: 뭐 하려고 엉덩이를 왜 내밀고 어 뭐야? 아이고 야야 야 네 방귀

0: 한판에 배들이 아주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야. 어유.
1: 아, 아버님 드셔요. 아 그리고 여기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0: 어.
1: 남은 건 싸가지고요.
0: 야 이게 테이크아웃이네 이거. 야 이거
1: 방구배예요 방구배.
0: 와 이거 좋다요. 야 이제 보니까 우리 며느리 방귀가 그냥 이게 보통 방귀가 아니구나 이거. 야 쓸모가 있어. 쓸모 있는 방귀야 방귀가.
1: 어 그런가요?
0: 아이 그럼 그럼 그럼. 네 방귀는 딴 데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 딸 때, 배 딸 때, 벼 이삭 털 때, 굴뚝 치울 때, 이모 저모 저모 이모 쓸모가 있겠구나.
1: 아유 그러면 무엇합니까? 저 개울을 건너면 이제 친정인 것을요.
0: 아니야. 아니 네가 갈 곳은 그 친정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아이고 이 며느라가 이 시아비가 그냥 미안하다. 어서 가자. 응? 우리 집으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2: 그렇게 방귀쟁이 며느리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방귀를 뿡뿡뿡뿡 뿌루뿡뿡뿡
0: 뿡뿡뿡뿡
2: 그렇게 끼면서 가족들과 아주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만 어질더질.
3: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겠다.

이방인 식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마음 놓고 방귀를 낄 수 있나? 행여 방귀가 나올까 봐 방문이 덜컹덜컹 천장이 움찔움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방귀를 끼웠겠다. 친정에 있을 때는 식구라고 해봐야 낯익고 미더운 이들 뿐이지만 시집을 가서 보니 식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마음 놓고 방귀를 낄 수 있나? 행여 방귀가 나올까 봐 걸을 때도 조심 뛸 때도 조심 앉을 때도 조심 설 때도 조심 먹을 때도 조심.

0: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방귀를 잡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 밤낮으로 용을 쓰니 방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 가득 차서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지더니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마침내 병이 났네 그려.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 물어봤겄다. 얘야 얘야 며느라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가니 그 무슨 까닭이냐?
1: 그 까닭이 분명히 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0: 부끄럽다니 웬 말이냐?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1: 제가 친정에 살 때 본디 방귀를 많이 뀌었었는데 시집 온 뒤로 식구들이 어려워서 방귀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0: 방귀 못 뀌어 병 났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헛기침 두어 번 한 뒤에 허는 말이, 아이 얘야 얘야 며느라가,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시집 식구 어려울 게 무어 있으며 나오는 방귀를 어찌 참는단 말이냐? 이제부터 막 놓고 끼어라.
1: 그렇지만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닙니다.
0: 보통 방귀가 아니면 단방귀라도 된다더냐? 잔말 말고 끼어라.
1: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0: 아이고 괜찮다마다, 아무 걱정 말고 나오는 대로 끼어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방귀를 낄 채비를 넣는디, 얼마나 오래 참았다 내놓는 방귀인지 채비 또한 요란하겄다.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며느리가 말하기를,
1: 이제부터 방귀를 낄 터이니 모두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님은 방문 문고리

0: 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부뚜막에 솥뚜껑을 타고 앉아 계시고 서방님은 집 기둥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도련님은 마당에 노젓가리를 안고 계시고 아가씨는 마루 밑에 섬돌을 밟고 계십시오.
1: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주니 식구들이 저마다 큰일이나 난 줄 알고 저 갈 곳으로 달려가 자리를 잡았겄다. 드디어 며느리가 방귀를 내놓는 뒤 석 달 동안이나 참고 참았던 방귀가 한꺼번에 나오느라고 한참 뜸을 들이는구나. 그러다가 대바람에 방귀가 벼락같이 한번 펑! 하고 터져 너니
0: 문고리를 잡고 있던 시아버지 모습 보소! 문짝이 쑥 날아가는 바람에 문고리를 잡은 채로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솥뚜껑을 타고 앉던 시어머니 모습 보소 솥뚜껑이 푹 솟아오르는 바람에 벌쩍 솟아올랐다 떨어지고 기둥을 붙잡던 남편의 모습 보소 기둥이 마구 흔들리는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춤을 추고

0: 철썩철썩 거는 바람에 널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퐁당에 따자빠지니 이것이 무슨 변인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아님 밤중에 홍두깨지
1: 이렇게 대판으로 방귀를 한 판 끼고 나니 며느리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하고 후련해서 얼굴이 활짝 펴지는데 다른 식구들은 혼이 다 빠져 달아나서 손이 덜덜 발이 벌벌 아주 새파랗게 질려버렸구나.
2: 아이고 얘야 얘야 며느라가 아, 네 방귀가 정녕 대단하다.
1: 너를 이 집에 더 두었다가는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라고 우리 식구 명대로 못 살겠다.
2: 한 번 끼어 이러니 두 번만 끼었다가는 우리 집 폭삭 무너지고 아이고, 우리 식구 다 죽을 것 아니냐. 너와 함께 살 수 없으니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1: 네가 미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탄식을 하며 산모롱이 돌아 논

0: 있는구나. 저 개울만 건너면 친정 마을인데 이때 같이 가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세우며
1: 얘야 얘야 며느라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0: 마침 길가에 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그 그늘 아래

0: 내 앉아 숨도 고르고 땀도 들이는데 목이 마른 시아버지가 샘물을 찾다 없으니 배나무에 열린 배나 따서 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간다. 나무를 붙잡고 아무리 용을 써보지만 나무 둥치는 굵고 팔다리는 짧으니 올라갈 수가 있나.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열 번을 애를 써도 두 뼘을 못 올라가니 이때 며느리가 시아버지 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 걸음 썩 나서며
1: 아버님, 저한테 맡기고 저리 비켜나십시오.
0: 뒤로 돌아서서 엉덩이를 배나무 쪽으로 둘러대고 방귀 한 방을 턱 하고 내놓는 뒤 아 문짝 솥뚜껑에 섬돌까지 날린 방귀니 볼 것이 있나.

0: 판소리 만들기 자의 방귀쟁이 며느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동화였죠.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1: 아, 재밌었습니다.
0: 네. 하는 우리가 더 즐거웠던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재밌게 듣고 계시는지 네. 또 아이들과 같이 듣고 계신 분들 반응 이런 네. 것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1: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귀라든지
0: 아, 너무 사랑하죠.
1: 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자 이제 두 번째는
0: 어떻게 좀 지저분한 겁니까 아니면 그 깔끔한 겁니까?
1: 깔끔요. 아, 두 번째는 약간 깔끔한.
0: 아, 깔끔. 아,
1: 편의 예.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 이야기인지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정승이 하나 살았었다. 이 정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찍이 조상 잘 둔 덕에 벼슬 자리 하나 꽤 차고 그저 바람 부르면 부는 대로 물결 일면 이는 대로 제 몸 보전 하나는 그냥 기가 차게 자라고 살아온 사람이었겄다.
2: 아이 다른 집 양반들은 이빨은 소리깨나 하다가 귀양도 살고 옥살이도 한다더만 우리 집 정승 대감님은 뭐 평생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치만 이렇게 살살 예? 살핀 덕분에 벼슬 한번 떼이지 않고 벼슬 중에 원탑인 정승도름까지 잘 해먹고 은퇴하셨지라.
3: 누구야? 누가 네요 그러는 거야? 아따 귀가 간질간질하는 것이 아주 그냥 끌쩍지근하다이. 그나저나 은퇴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한가찐히 좋았는디 말이야.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아주 그냥 심심해 죽겄다.
4: 아 여보 영감. 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찾아갈 친구도 없으니까 심심하시겠지.
3: 뭔 소리야? 어?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평생 긁어 묵은 재물이 곳간에 넘쳐나갔다. 갖가지 만나

0: 가득하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네 하고 달려온 신어들이 드시글 드시글 드시글 하거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1: 아니 근데 왜 심심하실까? 어? 아니 태역정승 우리 서방 전직전승이면 뭐할 거나? 하루 종일 서성서성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서성서성 어슬렁 어슬렁 들락 날락 날락 들락 그러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0: 아이고 이거 심심하다 진짜.
1: 더 할 값이요?
0: 아유 더 아유 그냥 하지 말아라. 없으면 그냥 거기서 땡 그만 다음.
1: 아이고 여보 영감.
0: 아 왜?
1: 이놈이 하고 나면 저놈이 하고 저놈이 하고 나면 그놈이 하고 딴 놈이 하고 나면 또 딴 놈이 오고 가고 오고 간 것이 석 달 열흘인데 아이고 영감 대감 전국 팔도 이야기꾼들이 이만하면 다 왔다 갔으나 아이 저놈의 금덩이는 그대로 저기 매달려 있으니 아주 그냥 말들이 많다는 것만 아시오.
0: 아이 시끄러. 내 금이요. 내 거. 내 거. 빨리빨리 그냥 나 심심해. 빨리 다음 놈 들어오라 그래. 다음 들어오거라.
2: 이대기 금덩이 걸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 정승대감 댁인가요?
0: 아따, 목소리만 들어도 재미 그냥 겁나 없게 생긴. 아유 야 그래 그래 오냐 그렇긴하다마는 보아은이 너는 아이고 저 때국이 주르르르 흐르는 옷에 머리는 무슨 쑥대 머리 아이고 그냥 환장하겠다.
2: 이야기 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0: 네가 그 목소리도 이야기로 하느냐?
2: 뭐 할 만큼 해요.
0: 아이고
2: 근데 대감이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만 하면 저 금덩이는 틀림없이 제 것이 되는 것이죠?
0: 그러지.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그래, 한번 해봐라.
2: 잘 들어보십시오.
0: 뭐냐?
2: 옛날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쥐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0: 그래서?
2: 그래서 곡간이고 헛간이고 곡식이 남아돌고 논이고 들이고 나락 이삭이 그냥 수북하니 쌓여 있었습니다.
0: 아, 벌써 재미 하나도 없네 그냥. 아,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그러냐. 아유 그냥 재미없네 그냥.
3: 그때 중국 너른 땅에 딱 흉년이 들었는디 중국 쥐들이 쫄쫄 굶게 생겨서 모두 모여 의논을 하는디.
0: 뭐라? 여기서부터 솔깃 트네. 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논을 했다는 것이냐?
2: 네. 찌찌찌찌 압록강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곡식이 남아둔다니 우리 모두 거기로 이사를 가자 찍찍 그랬습니다.
0: 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2: 네.
0: 이거 재밌네. 그래갖고.
2: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요. 몇만 몇천 마리가 한 줄로 서서요. 강을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0: 이야 쥐들이 딱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그놈들이 압록강을 건넜다고?
2: 네 그렇습니다.
0: 오호호.
2: 압록강을 건너오는데요. 거기 무슨 쥐를 태울 배가 있었겠습니까?
0: 아니 없었겠지. 배가 어딨냐.
2: 네. 또 그래갖고. 배가 있다 한들 그 많은 쥐들을 어찌다 태우겠습니까?
0: 아니 그러지 그러지.
2: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엄을 쳐서 건너옵니다.
0: 아 그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헤엄쳐서 건너온다고?
2: 네.
0: 그래서 그 뭐 설마 그게 끝이냐?
2: 아닙니다.
0: 응, 그러지?
2: 그 쥐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오냐면요. 맨 처음에 제일 큰 쥐가 떡하니 앞장을 서니까요.
0: 아, 그래야지.
2: 그 다음 쥐가요. 그 쥐꼬리를 물었사옵니다.
0: 아, 그래?
2: 네.
0: 야, 그 다음 쥐가 이제 꼬리를 물었구나.
2: 네.
0: 그래가지고.
2: 그래가지고요.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지요.
0: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0: 그 다음 주가 이제 꼬리를 물었어.
1: 네.
0: 그래갖고 그다음이 아, 뭐야 이제 그다음이.
1: 근데 이게요 꼬리를 잘 물고 건너야지 안 그러면 모두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0: 그러지.
1: 그래서 잘 물어야 합니다.
0: 아 그래?
1: 또 그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요.
0: 그래갖고.
1: 또 그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또 그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0: 야,
1: 또
0: 알았어, 그러니까.
1: 그 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0: 네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이고 알았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꼬리 문 건 이제 알았다고
1: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그...
0: 아이 짜지스가 아, 예. 알았어 그러니까 꼬리 무는 건 알았으니까 제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니야 이짜지스가
1: 쥐가 다 건너와야 다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0: 아, 그만한
1: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0: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 제발 이제 그 꼬리 무는 얘기는 그만하고 제발 그 좀 다른 얘기를 해라. 지겨워 죽겠다 그냥.
1: 아직 멀었어.
0: 뭐가 멀어?
1: 조금 더 그러면 템포가 업시켜서 가볼까요?
0: 아 괜찮고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해라.
1: 그

0: 그놈의 쥐꼬리 이야기 이제 듣기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당장 그만둬라. 그만해.
1: 어? 정말이시지요? 방금 틀림없이 듣기 싫다 하셨습니다.
0: 아 그래 이놈아 아주 그냥 넌덜 머리가 난다 이놈아. 아유, 나 귀에서 피나는 것 같다 지금. 아우 야 너 보기도 싫다. 저 금덩어리 가지고 썩 나가거라.
1: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어떤 퇴물 정승 하나 살았겄다. 이 정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상 잘 둔 덕에 벼슬 자리 하나 꿰차고 나서 그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일면 이는 대로 제 몸 보존하나 하는 기가 차게 자라는 사람이라 남들은 이빨은 소리 깨나 하다가 귀양살이 할 때 이 사람은 평생 납작 엎드려 눈치만 슬슬 살펴 벼슬 중에 꼭대기 벼슬 정승 노릇까지 잘 해먹었던 것이었다. 긁엉이질로 긁어모은 재물은 곳간에 넘쳐나는디 어디 보자! 각가지 맛 좋은

건너는 알 궁하면 통한다더니 옳거니 이 정승한테 좋은 수가 생겼구나 무슨 순고하니 밤낮으로 질리고 물리도록 이야기나 들어보자 널리고 깔린 게 재물이니 만냥짜리 번쩍번쩍 금덩이 하나 꺼

붙였겄다. 누구든지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되 내가 아주 질려서 듣기 싫다고 말할 때까지 하는 사람한테 이 금덩이를 주겠노라. 하, 하, 하하하하. 이렇게 방을 내다 붙여놓으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금세 온 천지 사방에 짜하게 퍼져놓았겄다. 며칠 사이에 팔도에서 이야기 깨나 한다는 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문 앞이 아주 큰 저작거리가 되었구나.

하니 낭패로세. 한자리 하고 나면 또 해라, 또 한자리 하고 나면 또 하래도 아

0: 매달려 있구나. 이때 제 너머 머슴 사는 가난뱅이 총각 하나가 그 집을 찾아왔겄다.
1: 이 대귀에 금덩이 걸고 이야기 듣는다는 그 정승대감댁이요?
0: 보아하니 너덜너덜 헤어진 옷에 때국이 주르르르르르르 흐르고 머리는 따은 건지 흐트려 놓은 건지 모르는 쑥대밭이거든. 저런 것이 이야기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싶어 정승 입에서는 그만 심드렁하니 하품이 나온다.
1: 그래, 그렇다마는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2: 무슨 일로 왔겠습니까? 이야기 한자리 하러 왔죠.
0: 너도 이야기를 할 줄 아느냐?
2: 할 만큼은 하지요. 저 그런데 대감이 듣기 싫다고 말할 때까지 하면은 저 금덩이는 틀림없이 제 것이 되는 거지요?
0: 그래, 내가 듣기 싫다고 말하는 순간 저 금덩이는 네 것이니라.
2: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0: 총각이 큰 기침 한번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쥐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0: 그래.
1: 그래서 곡간이고 헛간이고 곡식이 남아 돌고 논이고 들이고 나락 이삭이 그냥 수북하니 쌓여 있었지요.
0: 그러면 그렇겠지.
1: 이때 중국 너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쫄쫄 굶게 생겼지요. 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쥐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했지요.
0: 어떤 의논을 했단 게

0: 냐 압록강을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곡식이 남아돈다니 우리 모두 거기로 이사가자 이렇게 의논을 했지요. 그리고 쥐 몇천 아니 몇만 마리가 한 줄로 서서 강을 건너옵니다. 압록강을? 아 예.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거기 무슨 쥐 태울 배가 있었겠습니까? 또 배가 있다 한들 그 많은 쥐들을 어찌 다 태우겠습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엄쳐서 건너옵니다. 응, 그랬단 말이지. 맨 처음 제일 큰 쥐가 떡하니 앞장을 서니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습니다.
1: 그래서?
0: 그래서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지요.
1: 오, 어 그래서?
0: 이게 꼬리를 잘 물고 건너야지 안 그러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까 잘 물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2: 야 이놈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라.
0: 아 안 되지요. 쥐가 다 건너와야 다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2: 꼬리 무는 건 알았으니까 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라지 않느냐.
0: 아 가만 계셔 보십시오. 쥐가 다 건너와야 다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2: 알았다 이놈아. 그럼 나는 한숨 잘 테니까 너 혼자 쥐 꼬리를 물던 대가리를 물던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0: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3: 아유, 잘 잤다.
2: 아직도 그놈의 꼬리 다 안 물었냐?
0: 아이 그럼은요. 중국 쥐가 어디 좀만아야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꼬리를 물고.

0: 정말이지요? 방금 틀림없이 듣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 그래 이놈아, 듣기 싫어서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이놈아. 어서 저놈의 금덩어리 가지고 썩 나가!

0: 그림 그리고 김봉영의 노래 연주였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저도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이 음원을. 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아유, 네. 아주 이야기 오늘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즐거워했을 것 같고요.
1: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네. 바라고요.
0: 네.
1: 자, 이제 1부 끝곡으로 방구 자랑 듣겠습니다. 어린이 노래패 소리랑의 음악이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들 진짜 많다.
1: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이날 잔치들, 축제들도 대부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행사들이 많더라고.
0: 전통 예절 교육부터 어린이 선비문화체험, 전통 민속놀이까지 K컬처의 뿌리인 전통의 요소가 구석구석 적재적소에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
1: 국립부산국악원은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무장애 가족 음악극을 준비했고, 서울시 남산골 한옥마을은 오늘 하루 어린이 전통 놀이터로 변신해서 연날리기부터 제기차기, 투호 등등 전통 놀이와 만들기 체험도 한다네.
0: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어린이들이 전통을 만나고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많으면 우리 전통의 미래도 어린이들의 미래처럼 밝지 않을까?
1: 그럼 어린이와 전통은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거지.

이젠 쨍

0: 있는 아이들이 함께 또 연주하고 있는 팀이죠. 사물놀이 땀띠의 땀띠 풍류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다양하고 재밌고 신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겠죠.
0: 그렇습니다. 해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어린이날 행사가 물론 있긴 했지만 전통이 힙해진 올해는 유난히 전통을 경험하게 해주는 어린이날 잔치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1: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우리 어린이들이 전통을 좋아하지 않으면 전통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죠.
0: 그렇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전통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1: 그치.
0: 전통 자체를 놀이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함께 놀면서 즐기는 전통이라면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미리미리 더 다양하고 폭넓게 어린이들이 전통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와 전통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화요일 2부 우리 항상 이제 그 개편되고 나서
0: 네.
1: 청국장, 청취자,
0: 청국장.
1: 국악장기자라 하고 있었잖아요.
0: 네.
1: 오늘은 어린이 친구들의 어린이 청국장을 한번 만나 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청국장 들어갈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1: 어!
0: 자,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을 만나겠습니다. 청국장
1: 알아 이거 참 말이야. 자,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 자라.
0: 오늘은 어린이 청국장을 보글보글 맛있게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1: 하하하. 그러면 어린이날에 만나는 어린이 청국장 첫 번째 어린이부터 만나 볼까요?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서울 일제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아성입니다.
1: 아이야, 반갑습니다. 김아성 친구.
0: 아니, 목소리만 듣고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5학년이에요. 5학년이면 고학년이잖아요. 그렇죠?
2: 네.
0: 네. 나도 이제 다 컸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2: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해도 숙제할 때 그리고 학원 혼자서 갈 때가 아 내가 이제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오, 그러겠네요.
1: 어떤 학원 다니고 있어요?
2: 저는 국악학원 다니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뭐 배우고 있어요?
2: 저는 지금 가야금이랑 소리를 배우고 있는데 둘 다 어려운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0: 아이고,
2: 선생님은
0: 네.
2: 소리를 띄우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가 또 잘 됐다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0: 아, 소리를 띄워라. 너무 무겁게 소리를 했었나 봐요. 그죠?
2: 네.
1: 민요를 하고 있군요.
2: 네.
0: 민요는 또 이렇게 가뿐가뿐하게 부르는 맛이 있어서 아마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고 가야금은 어때요? 가야금은 손가락 안 아파요?
2: 가야금 처음 수업 들었을 때는 손가락이 아팠는데
0: 그쵸.
2: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0: 굳은 살도 있나 보다 그러면.
1: 아니 근데 언제 어떻게 국악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2: 제가 3학년 때 뮤지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0: 네.
2: 뮤지컬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는데
0: 네.
2: 뮤지컬 서편제 살다 보면을 찾은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걸 틀었는데 이자람 배우님이
0: 네.
2: 노래를 부르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서 아 판소리랑 뮤지컬은 이렇게 소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0: 아 먼저 엄마한테 국악 배우고 싶다 소리 배우고 싶다 그랬군요.
2: 네.
1: 야. 그래서 지금 또 재미있고
0: 네.
1: 보람을 느끼고 있대.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 띄워주실까요?
2: 저는 남원산성 불러드릴 거예요.
1: 남원산성. 아이고야.
0: 남도민요네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원산성 준비되시면 소리 불러주세요.
2: 네.
0: 네. 어이.

0: 잘한다.
1: 아니 6개월 배웠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네요, 김하성 어린이.
2: 감사합니다.
1: 노래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시네요. 자, 우리 김하성 어린이는 앞으로의 꿈이 뭘까요?
2: 저는 소리도 잘하고 그냥 뮤지컬 노래도 잘하는 뮤지컬 배우요.
1: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군요. 이야, 앞으로 그 꿈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2: 네.
0: 혹시 방송을 빌려서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엄마 아빠, 지금까지 제 꿈을 위해 학원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세상에 다 컸네. 다 컸어.
0: 그러니까 다 컸다. 네.
1: 자, 오늘 어린이날에 국악방송 라디오에 출연하고 재미있었어요?
2: 네. 아이고. 처음으로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뭐 한 번 출연했다고 다음에 못하는 거 아니니까 또 배우다가 가야금 가지고도 한번 출연해보는 거 어때요? 가야금은, 네. 가야금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2: 지금은 아직 별로 안 돼가지고.
0: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 네. 네.
1: 그래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날 함께하는 어린이천국장 서울 을지초등학교 5학년 김하성 어린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근데 어린인데도 어린이 같지가 않고.
1: 그러니까.
0: 다 컸어요, 내면이.
1: 5학년이면 이렇게 말을, 자기 생각과 의사를
0: 그러니까요.
1: 정확하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음정박자 기가 막힌 거 봤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1: 그러니까.
0: 자, 김하성 어린이 너무 반가웠고.
1: 네.
0: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남원산성 들을 텐데요.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의 소리입니다.

0: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의 남원산성 만나봤고요.
1: 네, 자 이제 어린이날에 만나는 어린이 청국장 두 번째 어린이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김포 신풍초등학교 1학년 문도진입니다.
0: 어이구요.
1: 문도진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3: 네.
0: 1학년인데 우와. 너무 말을 잘한다.
1: 그러니까요.
0: 어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교 다니는 지 한 두어 달 됐네요.
3: 네.
0: 어 학교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요?
3: 네, 이제 괜찮아요.
1: 아 근데 말을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0: 아 근데 우리 도진 친구는 국악을 좋아한다면서요? 언제부터 국악을 좋아했어요?
3: 6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국악기를 그림 벽보에서 우연히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보게 된 영상이 박다울 형아의 검은 장난감이었어요.
1: 아, 박다울, 검은 장난감.
0: 박다울 형아요? 우리 도울 친구 남자친구예요?
1: 도진.
0: 아, 도진 친구?
3: 네.
0: 어이구야, 아직 애기 목소리니까.
1: 그러니까요. 아, 그 박다울 형아의 검은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3: 네.
0: 한 300번 이상 들었다고 그러던데.
3: 네.
1: 진짜요?
3: 검은 거 소리가 좋아요.
1: 아이고.
3: 끝나고 공연장에 갔더니 박다울 형아가 술대를 주셨어요. 제 보물이에요.
1: 아, 다울 씨를 직접 만났구나. 선물도 받고.
0: 그래서 지금 검은 거 배우고 있어요?
3: 네. 검은 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민요랑 장구도 배워요.
1: 어, 여러 가지를 또 배우고 있네요.
0: 너무 바쁘겠네요.
3: 민요는 김포국악원 화요일 한 번, 일요일엔 검은고 배우러 황진아 선생님 만나러 가요.
0: 아, 황진아 선생님한테 배워요?
3: 네.
1: 아, 그래요. 바쁘게 지금 국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3: 네.
1: 아, 그래요. 재미있으면 됐어요.
0: 그러면 오늘 검은고 연주 해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해줄 거예요?
1: 장구도 가능하고 민요도 가능하고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3: 명병가를 부를 거예요.
1: 아, 민요로.
0: 명병가. 아,
1: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삼촌들이 잘 들어볼게요.
3: 네.
0: 네. 에이.

0: 밤.
1: 여기까지. 우와, 우와. 아 너무 잘하기도
2: 잘한다.
1: 했고. 아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소리를.
2: 아니 조진 친구.
0: 네.
2: 재밌어요?
0: 네.
1: 아니 신나서 하는 게 느껴지고.
2: 야, 놀랍다.
1: 너무 열창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그 시금새들이나 막 이런 성음들도 굉장히 명창 같았어요.
2: 이게 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영변가?
0: 어. 자, 네.
1: 어렵지. 우리도 어려운데.
2: 그러면 검은고 지금 피아노, 민요, 장구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0: 다 좋지만 그래도 검은고가 더 좋아요. 박다혜령처럼 되고 싶어요.
1: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문도진 검은고 연주자로 볼 날이 있겠네요.
0: 네, 모두 국악 들으며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2: 알겠어요.
1: 급하게 마무리.
2: 자, 이제 대본 내려놓으세요. 엄마가 써줬지?
1: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써줬.
2: 자, 이거 내려놓으세요.
1: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네, 소리도 열심히 불러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2: 도진 어린이.
0: 네.
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즐거운 날 보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문도진 어린이였는데, 네. 너무 귀엽다, 진짜.
2: 말을 진짜 잘한다.
1: 그러니까요.
2: 굉장히 영리하네요.
1: 그리고 소리가

0: 소리가 좋아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1: 네.
0: 자. 신나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보다 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1: 문도진 어린이의 롤모델 음악으로 한번 만나봐야죠.
0: 박다울의 검은 장난감 듣고 오겠습니다.

0: 문도진 어린이의 롤모델 박다울 연주로 검은 장난감 듣고 왔습니다.
1: 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0: 그러게요.
1: 아이들의 아우, 열정, 사랑. 아, 대단한 것 같고요.
0: 네.
1: 자, 어린이날에 만나는 청국장 어린이 청취자 국악 장기자

0: 사랑 세 번째 어린이 만나 보겠습니다.
1: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기 소개 해주세요.
2: 네, 저는 용인 ASP 국제학교에 다니는 3학년 이현우입니다.
0: 와. 용인이에요, 거기는?
2: 네.
3: 어, 근데 텐션 너무 좋네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0: 국제학교면은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예요?
2: 네.
0: 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통 문화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요?
2: 엄마가 국악학원을 하시는데.
0: 예? 엄마가요?
2: 엄마가 국악학원을 운영하시고 있어요.
3: 아, 네. 그래요?
0: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2: 네.
0: 오, 그럼 엄마가 대금을 하신다고 했어요?
2: 네.
0: 대금은 아직 손이 작아서 배울 수가 없구나.
2: 네, 그래서 엄마가 판소리를 해볼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한다고 해서 했는데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이고야. 아니,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 같고 귀여워요.
2: 네.
0: 학교에 연우 어린이처럼 국악을 배우는 다른 친구들도 혹시 있어요?
2: 네. 4학년 언니가 가야금을 해요. 저도 가야금도 해요.
3: 아, 가야금도 배우고.
0: 학원 언니예요?
2: 네. 학교요.
0: 아, 학교.
2: 네.
0: 오, 알겠어요. 그 국제학교에 다니니까 나중에 영어로 판소리 해도 좋을 것 같네요.
2: 네, 좋을 것 같아요.
0: 아. 자, 우리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 돼도 멋질 것 같은데, 자, 오늘 네. 우리 연우 어린이가 들려줄 장기 자랑은 어떤 거예요?
2: 제가 들려줄 노래는 흥부가 중 돈타령이에요.
3: 돈타령.
2: 저화전이요.
0: 저화전. 우와. 이 흥부가를 나중에 영어로도 되나요? 지금 판소리를?
2: 영어요?
0: 네.
2: 아직은요.
0: 아직은
3: 어렵죠.
0: 생활 영어만 되는 거죠?
2: 판소리를 영어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0: 오, 어떻게 그럼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2: 네.
3: 네, 그럼 한번 해주시죠.
0: 네.
2: 네. 판소리 is a stage and sori it means singing on stage. It's made out of fun story so I like it.
3: 와! 아, 발음이 너무 좋다.
0: 진짜.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2: 네. 어떤 저는 네. 또 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0: 뭐예요?
2: 전 꽃타령도 할 수 있어요.
3: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준비해 주신 흥보가 돈타령 먼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네. 요청을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2: 네.
3: 네, 가볼게요.
0: 저화전.
2: 저화전.
0: 아오.
2: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컥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부 좋아라고 지청 밖으로 썩 나서서
0: 어이, 좋지.
2: 얼씨

0: 돈.
1: 잘한다.
0: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상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나는

0: 치리우고 죽총을 빼치리고 대참한 걸음에 역전설은 단양이 들어를 간다.
1: 좋다.
0: 얼씨구나 좋구나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서지러우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울체.

0: 사람.
1: 여기까지. 이야, 잘한다.
2: 너무 좋은, 잘한다 진짜.
3: 진짜.
2: 연우 친구 말할 때 막 난데 이렇게 하다 노래할 때는 아 이렇게
3: 좋았죠. 아 좋았어요.
2: 아 아까 그 뭐 미녀도 한다고 했었었나요?
0: 네, 꽃 촬영이요.
2: 어?
3: 와, 바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아. 꽃 사시오.
2: 멋지고 잘한다.
0: 꽃을 사시오.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팔로 나왔소.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꽃. 꽃을 사시오 꽃인사 사랑의 꽃이로구나. 봉울봉울 매진 꽃, 숭얼숭얼 달린 꽃, 방긋방긋 웃는 꽃, 활짝 편내다 핀 꽃, 펄 모아 노래한 꽃, 나비 앉아 춤춘 꽃.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의 꽃이로구나.
3: 야, 야 진짜 잘한다.
2: 너무너무 잘한다.
3: 너무 깜찍하고 귀엽고 잘하고.
2: 아유, 와. 저희가 더 감사하죠.
3: 그러니까요.
2: 연어 어린이 즐거웠어요?
0: 네.
2: 나중에 꿈이 뭘까요?
0: 저도 삼촌들처럼 유명한 소리꾼이 돼서 국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2: 어이구, 우리 나중에 꼭 우리 뭐 무대나 방송에서 우리 만날까요?
0: 네.
2: 아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빨리 만나요 우리.
0: 네.
3: 와. 자 오늘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0: 네.
3: 아우. 삼촌들은 지금
2: 귀엽다.
3: 연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귀여워서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지금
0: 네.
3: 나중에 진짜 멋진 소리꾼 돼서 또 만난 네.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0: 네.
2: 연우 친구 오늘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2: 안 잊혀질 것 같아.
3: 어, 이거 어떡하지 친구. 귀여움을. 와, 와 진짜 맑고 깨끗하고.
2: 긍정의 에너지다.
3: 귀엽다 진짜. 소리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좀 우리 소리 진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우 어린이.
2: 자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 내 고향의 봄 복숭아 꽃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 내 고향의 봄 복숭아꽃 듣고 왔습니다.
1: 자, 너무 신납니다. 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어린이날에 만나는 청국장 어린이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오. 네 번째 어린이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수원파장 초등학교 3학년 김지우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지우 친구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0: 네. 학교 생활 재미있어요? 요즘
2: 네, 재미있어요.
0: 뭐 배우고 있어요?
2: 네, 생존 수영 배우고.
1: 오, 중요한 거예요. 생존 수영. 수영 잘해요. 그래서
2: 이젠 좀 해요.
0: 이젠 좀 해요.
1: 그러면 재미있어요, 수영도?
2: 네.
0: 아, 그래. 조금 긴장을 많이 했네. 우리 지우 어린이는 민요를 배운다고 들었어요.
2: 네.
0: 네. 어떻게 민요를 배우게 됐어요?
2: 할머니 친구분들이 제 목소리가 판소리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할머니께서 알아보시다가 7살 때부터 경기민요 배우게 됐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판소리가 아니고 경기민요를 배우게 됐네요.
2: 네.
1: 그럼 배운 지 지금 보면은 3년, 4년 정도 배우신 거예요?

0: 맞아요.
1: 재미있어요?
0: 네.
2: 와, 7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럼 지금 약간 목소리도 조금 쉬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0: 좀 하긴 했어요.
3: 좀 하긴 했어요.
2: 아, 연습을 좀 하긴 했어. 알겠어요. 대단해요.
1: 자, 그러면 우리 지우 어린이가 민요, 경기 민요 불러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거 불러주세요?
0: 노래가락이랑 청춘가옥.
1: 네, 아유,
2: 어려운 건데
1: 신나는 노래 해주시네.
2: 좋아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노래가락 청춘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갈까요?
0: 네.
2: 네, 좋아요. 에이.

안녕, 자로 물을 주어.

0: 가슴을 아이고 엄마네 사람의 조석견이야 알길이로 네 이빨 청춘에 소년만 되어서 운명의 항문을 작가를 봅시다.
1: 아,

0: 날같이 외로우다.
1: 아우, 여기까지. 아, 잘한다.
2: 잘한다.
1: 잘한다. 우리 지우 어린이.
2: 아니, 지우 친구는 그러면 앞으로 커가지고 막 이렇게 민요 판소리 부르는 그런 명창 되고 싶어요? 아니면 꿈이 뭐예요?
0: 사진작가 꿈이에요.
3: 아~ 포토그래퍼, 사진작가.
2: 사진작가. 네. 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0: 네.
2: 아, 오, 그래.
3: 지금도 그러면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고 그래요?
0: 네. 아.
3: 어떤 사진 많이 찍어요? 사람, 뭐 인물, 풍경 이런 것 중에 뭐 많이 찍어요?
0: 풍경 찍는 걸 좋아해요.
3: 아, 풍경을. 그래요.
2: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저씨들도 좀 찍어주세요.
0: 네.
3: 네. 네, 좋아요.
2: 자, 오늘 라디오 출연해주셨는데 재미있었어요?
0: 네.
2: 네. 오늘 덕분에 저희도 좋은 소리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지우 친구, 예, 나중에 또 만나요.
0: 네.
3: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우 어린이. 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소리를.
2: 다들 어쩜 이렇게 잘해.
3: 그러니까 노래 가락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2: 그러니까.
3: 오늘 지우 어린이 너무 잘했습니다.
2: 덕분에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0: 성다경 어린이의 목소리로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청국장 한번 진행해 봤는데 네.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 어렸을 때는 만약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못했습니다.
0: 저도요.
1: 절대로.
0: 야, 어머니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나는.
1: 저는 안 할 겁니다. 했었을 텐데.
0: 그러니까.
1: 우리 친구들은 진짜 소리도 어쩜 이렇게 잘하고.
0: 말도 잘하고.
1: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소리를 즐기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더 네. 감동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아이들 그리고 또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도 그쵸.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저 마시고 바투의 상사디아 방송 시간대에 신청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즐거운 청국장 맛있게 끓여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자, 저희가 오프닝에 어린이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선물들.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진짜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고 가족 간에 네. 아주 따뜻하고 또 맛있는 거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이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놔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어린이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길 응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1: 얼마 안 남았어요.
0: 조금만.
1: 여러분.
0: 제가 다 됐어. 다 됐어. 네. 아 맞다. 저녁까지 먹이고 해야 되지.
1: 근데 다 했는데 뒤에 가서 뭔가 또 틀어지면 안 돼요. 네.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0: 자,
1: 여러분.
0: 편안하게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1: 거의 다 왔어. 끝났어.
0: 자 저희는 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려오. 네.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한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가족모임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설사에 비즈와 리본, 스티로폼, 빨대를 끼워서 아름다운 의상을 만든 패션아트 전시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작가의 어머니께서는 감나무 꽃이 마당에 떨어지면 굵은 무명실을 손에 쥐어주셨고요. 작가는 그 실로 감꽃 잎을 하나씩 꿰며 놀았다고 합니다. 무명실은 철사가 되고 감꽃이 구슬과 리본이 돼서 지금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이 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곤 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향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립니다.
1: 강상어 둥둥 떴는데 어르실로 가는 밴디

경가세 대인난 대인난은 또 친한지 대인난이오 졸물망 졸물망은 어르다오 쌍쌍이라 고내고

찾아 놀아

성우향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작가는 금기숙 작가입니다. 이분 작품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지난 3월에 열렸던 전시회가 SNS를 뜨겁게 달궜고 오픈런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더라고요. 드레스는 물론이고 한복도 만드셨는데요. 조선시대 사대부와 선비들이 입던 학창의와 어린이들의 색동 저고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위한 국악 공연도 곳곳에서 열리더군요. 아이들에게 우리 음악 선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어린이날 네,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할 때 들으시면 좋겠네요.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 작가 유산가 보내드립니다.

0: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 잡가, 긴 잡가,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수영의 소리로 고사덕담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아마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는 아니든 간에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무럭무럭 아픈 데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덕담으로 들으실 텐데요. 그런 마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런 노래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수영의 소리로 고사덕담 보내드립니다.
1: 장복일경에 불복만재수로답 만재수야 아해라느려 상하시소.

동차복 시방하고도 어진 시주님은 평생 심축이자 없으신 바 평생 소원이 바로인데 가자 공명은 효자 충신이여 열부 열여가바로인데 인난하기는 수명장소 없는 아흑키는 탄생바루 열자순 곱게 길러 자손 장성의 부기로만 영화로다 야복이야 아헤 해가 하늘여 상하사시소

지리로 푼 집에 입이 옥식으로 연담 쌓고 남전 북다 우럭 삼어 꿈하루 비를 거느리고 태평성대로 잘 싸시면 후세극 낙토를 가면 어진 군자가 쓴 남자가 되시려다 남장에 사실지라도 여섯 상례만 사십소사

덕담가요. 허헌벽에도 이대 가정 축원 갈 때 나무대 동정 나무대 가정 이러지 저러지 할지라도 건구 건명 이대 가정으로 들거들랑 바임이 되면은 겨울이나 말급시구요 낮이나 되면 불이나 말급 불과부르는 다 상구이기라 어리사수 입격이 두 구명 갔으면은 승도 각각이요 본도 각각 가진 각성 사실적에 내정 내정 취정 말이고 잔나무 건만 뚫린 듯이 건구 건명 이정 이대 가족 이정 서거를 디딘 뒤로 딸을 베기면은 용마되고 가글 매기면 붕닥이 되고 소를 매기면 약대되고 돼지를 매기면 거북이 되야 개를 매기면 내 눈매기 삽삭살이 호박개가 태어나서 그 헌명에도 이대 가족 만구 복록 제수 대통을 청원하라고 걷는 산천흙을 바라다 보면서 저게 저게가 어리겅커겅컹 어리겅커리겅컹 다짓는 소리로구나 남자 사실지라도 으려서 사례만 사실 없어.

이수영의 소리로 고사덕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코너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이 선정한 명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황선백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네,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아버지 듣조시오 대목부터 심청이 동냥 나가는 대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심청가의 심청은 역사상 최고의 효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인 곽씨 부인이 죽고 아버지가 동냥을 해온 동냥 젖을 먹고 자란 심청. 이 효녀로 자라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심청이 아버지는 이제 집에 계시고 제가 나가서 밥을 빌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심청 나이를 10여 세라고 한 창본도 있고 15세라고 한 이 창본도 있는데요. 신봉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만류를 하는데 심청이 아버지 듣조시오 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고사 옛 이야기에 나오는 효행들을 예로 들면서 설득을 하죠. 창본마다 다릅니다만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로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한 것. 자로난 현인들도 백리읍품이여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순우의 딸 재영이 낙양 감옥에 갇힌 아비 대신 몸을 팔아 속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버지 듣조시오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모두 이런 효행을 본받아야 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함께 섞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버지 듣조시오 대목은 이 대목뿐만 아니라

0: 장미 300석을 약속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 아버지를 달래는 부분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또 심청이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 판소리의 어떤 치밀함 이런 거를 또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목을 선곡한 이유는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어렸을 때 위인전 참 많이 읽는데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읽어야 하는 위인전이 바로 심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빌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심청이 이 판소리가 상상 속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실에 이런 심청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주위에 수많은 심청이들이 있고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가장 그 많은 심청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위로하고 또 배려해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서 이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심청가 중 아버지 듣조시오 대목부터 심청이 동냥하는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1: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오시지 마옵시고 집이 안 되어오시면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조속공양을 건네다. 아니 이 자식아 내 아무리 공공원들 무남동료 너를 내보내어 밥을 빌단 말이 될 말이냐. 알아 알아 그런 소리는 다시는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잘못난 현인도 편지를 보내오고 순유딸 제여이기는 날갸루고 같이 나무 봄을 팔아 속죄오. 따라가는 가마이기도 공인 여운 나로 반복을 할 줄 아니 방울되어 사람이 비근 말 못하니까 작은 야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려 딸기욕도 할 것이오. 바람 불어 동치운 날 전방 지축 다니시다 시고 병이 날까 영여보니 그런 말씀 얼마 없어요. 신동사 좋아라고. 아니 자식아 그런 말은 어디서 다 들었느냐. 너 어머니 뱃속에서 최초에 피해가지고 나왔구나. 네 회생이 정정 그럴진데 한 도집만 다녀오너라. 심청이 그 농보아라 밥을 빌러 나갈 때에 군대 누워 다니내고 정모양 불러쓰고 안만 남은 초마을 기둥들 혼조리 만 남은 길보시노 십신간발 정의하고 파간치 옆에 끼고 바람만질 병신처럼 옆걸음쩍 건너갈제 원산에 해리치고 건넌 마을 연길제 추적추적 건너가 구원문전 당도여 애견이 비는 말이 적금우친 나를 낳고 좋지라는 우군 후에 안못 보실 아버지가 강보에다 싸서 안고 이집 적을 다니면서

0: 화난지 전혀 없어 밥을 빌로 왔사오니 한술씩 들려두고 십시일반주 없으면 치운 방 우리 부친 구하는 건네다 듣고 보는 부인들이 유양이 칭찬을 하 그릇방 김치장군 기장고 후일주며 고건 먹고 가라하니 심천이 여자오래 치운방 저부친 나오기만 기다리니 저번저 먹자니까 부친 전화가 먹겠네라 한우리 비족한지라 밥비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신청이 어느 날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원산의 해가 알지 비쳤더니 한소해가 동실 떠오르게 발일이 되었구나.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면 아버지 집진들 오지 그러면 시장 긴들 아니니까 파순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요 저것은 밥밥이요 미역 두강 갈치 잡은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니 갖다 드리라 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참깨 잡수시오. 신동사 키가 막혀 딸은 손을 끌어 입에 놓고 부르며 아이고 내 딸 집다 불지하라 오진 목숨이야 죽지도 않고 네가 이 지경이 웬지냐 너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1: 심청가 중 아버지 듣지오시오 대목부터 심청이 동량하는 대목까지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참 그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일구어 나가는 또 그런 모습이 이 두 부녀지간의 어떤 애틋한 모습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들을 때마다 참 짠하기도 하고요.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재하 검은고 산조 명금 들어볼 텐데요.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가 있고요. 보통 산조는 이제 장구장단으로 받쳐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산조는 징과 꽹과리로 그 장구 역할을 대신합니다. 신원섭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장구 대신 예, 징과 꽹과리가 이 들어있는 이 사운드만으로도 대단히 색다른 그런 느낌을 주죠. 이재하의 검은고, 신원섭의 징 꽹과리 연주로 이재하 검은고 산조 명금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강순선의 소리로 세다림 푸다시 이 제주굿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음악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박혜순, 김영규의 소리로 강원도 인제 뗏목 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안태굿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안태굿 중에서 뒷전거리를 고성주의 소리 그리고 변진섭의 장구 김수연의 재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맛있네. 오, 그제 여글잎 남글잎 아니시랴. 예. 도당글잎에 부근글잎 아니시며 치밀어 성죽글잎 내리밀어 지신글잎 오며가며 왕래글잎 아니시리. 오늘은 글잎 장부 글잎 대감님 놀고 나서 아 뭐저러게 천인이 다녀가고 만인이 왕래해도 오늘은 글잎 성수가 오는 길에 곱게 오고 가는 길에 대복을 줘서 운수 대통이 도와주시고 왕가태병 부귀공명하고 입신양명하게 재수열어 도와주실 적에 오늘은 딸 간판글잎 직글잎 아니시냐. 만경촉바 용신글잎 도당글잎 부근글잎이 놀고 나서

상해 상동 입혀서 도와주시랴. 허구자 여 도주 아니시랴. 남 도주 아니시리. 색시 도주는 도량 도주 아니시냐. 업도주 복도주 인업도주는 긴업도주 아니시리. 10년 먹은 꿀간장에 5년 먹은 젓간장에 간을 맞춰 살아가도 음식 끝에 탈 잡는 놈 먹고 몸에 솟는 병 없고 돌림에 돌림 없이 없는 입맛을 갖다 땡기어서 내가 곡견하게 도와주실던 장독대가 많이시냐. 오늘은 다 여터주 남대가 남터주 여대감님이 잘 받고 오냐 상해 상동 입혀 도와주시리. 그러시나. 예, 통방지신은 남방지신 아니시냐. 서방지신은 북방지신 아니시리. 지신지도 갈머니가 삼배적상 걸쳐있고 이렇게도 각성바지 승바지 대주님 기주님 집집마다 안으로 둘러봐서 작기잡신의 우물사물을 내가 걷어주실 적에 오로른다 따라든 살에 묻어둔 살 추직은 늦은 살도 내가 거두실 적에 예 성주 밑에는 군웅살 마루 밑에는 지신살 부엌으로 내구역살 건너방에 내구역살 안방으로 내구역살 질질기 오기살기 귀기살기를 몰아다

겹쌀, 홍액쌀, 관제쌀은 손제쌀, 홍액쌀은 화제쌀, 공행쌀을 걷어다가 원주월강 소멸하자. 이렇게 지신지도 갈머니가 저 5월에 3월에 근심 걱정을 몰아다가 원주 소멸을 했으니 어지러하니 보겄느냐. 태산같이 도와주시자. 장례를 기려보고 원례를 생각을 합시다. 허시구나. 허부자. 상산맹인은 번양맹인 아니시냐. 부리맹인은 신의맹인 아니시리. 각각 선생 유술풍 가든 맹인 아니시랴. 청명관이 눈다락지 쌍다락지 개시바리 세시바리 네시바리 가든 맹인이면 지방맹인 예국맹인 타국맹인 아니시랴. 오로른 맹인 성수가 청한수는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의 근심 걱정에 우한의 가환을 걷어서 영산 수비를 해치자고 왔으니까 어찌 좀 잘 좀 고장을 쳐서 영산 수비를 해칩시다.

봉숭아 맨두라면은 절 죽고 향나무 가지가 얼그러지구나 설그러져 또 마늘 바 담배 바 뒤도 돌아다 보지 말고

양나무 가지가 울그러지구나 설그러져도 천수경 폭파 염불을 내고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운항세

경기 안태구 중에서 뒷전거리 고성주의 소리 변진섭의 장구 김수현의 재금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대금 시나위 살풀이 자진몰이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굼이 함께 합니다. 김동표의 대금, 김향옥의 장구와 굼, 조순의 굼으로 보내드립니다.

팝팝팝. 네,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 보면 팝팝광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대금시나위 살풀이 그리고 자진모리를 김동표의 대금, 김향옥의 장구, 조순애 그리고 김향옥 두 분의 구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던 노래 중에는 육아와 관련된 노래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재울 때 부르던 자장가가 있고 또 보채는 아기를 달래거나 함께 놀아주며 부르던 노래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러줬던 아이 어르는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칭얼대거나 보채면 아이를 업거나 안고 둥기둥기 혹은 둥개둥개를 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부르던 노래에는 아이가 무척 귀하다는 가사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아이 어르는 소리 둥기둥기를 최상수 어르신의 노래로 들어보고요. 이어서 아이를 보면서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함께 했던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노래들도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아이 어르는 소리에 보면 쪼막쪼막 그러니까 주먹을 쥐었다 폈다는 잼잼과 검지손가락을 다른 손바닥에 찌르는 곤지곤지를 뜻하는 쥔쥔 그리고 두 손을 흔드는 동작인 흘룰레비가 등장하고요. 이어서 풀무 소리도 감상해 볼 텐데요. 이 노래는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고 몸을 일으켜 세운 뒤에 좌우로 걸음마를 시키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이는 발이 방바닥에 닿으면 제 나름대로 걸음마를 하려고 힘을 쓰게 되고요.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면 걸음마를 빨리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발을 좌우로 번갈아 딛는 것이 풀무질을 하던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노래를 풀무소리라고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행기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는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상수 어르신의 소리로 양양의 아이 어르는 소리, 김선희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포항의 쪼막쪼막, 이정옥 어르신의 소리로 충청도 대전의 아이 어르는 소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할아버지하고 둥기 좀 해볼까? 얼싸!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어이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불떡하지 불떡 무럭무럭 잘 자래라 인천바다 조수밀더 동해바다 물결치던 불떡하지 불떡 잔병 없이나 잘 자래라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우리 손지 귀 커서 장래 사망을 하옵시다 부귀영화 소원 성취를 하옵소서 둥기둥기둥기야 두둥둥

0: 둥둥이야.
1: 쪼막쪼막쪼막쪼막 진진진진 짝짝꿍 짝짝꿍 홀로레비 홀로레비 도리도리도리도리 쪼막쪼막쪼막쪼막 진진진진 짝짝꿍 짝짝꿍 홀로레비 홀로레비 도리도리도리도리
2: 불무야 불어라 딱딱 불무야.

0: 불모야 불어라 딱딱 불모야 불모 불모 불모야 불어라 딱딱 불모야 이게 어디 불모인가 경상도 노불모 무언 무엇을 맨디나 세발 두친 소시랑 꼬부라진 괭이랑 전동화루도 맨들고 은장두두 맨딘다 불모 불모 불모야 불모 불모 불모야 불어라 딱딱 불모야
1: 아이 어르는 소리들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최상수 어르신의 소리로 아이 어르는 소리 그리고 경상도 포항의 아이 어르는 소리 조막조막은 김선희 어르신의 소리였고요. 이정옥 어르신의 소리로 대전의 아이 어르는 소리 불무불무 보내드렸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 백년 가약 맺는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오정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2: 춘향무 울다가 네. 춘향과 향단이 우는 것을 보더니만은 네. 손수 당치는 말이었다. 오라오라 시끄럽다. 울어봐도 쓸데없고 한탄해도 소용없고 소흥정이라고 도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 허기야 다른 사람 같자네 이걸 사또 자제라 하니 좋기사 좋다마는 그러나 도련님이 나도 모르게 오셔서 밤참도 없이 오직이나 시장하셨겠느냐 오늘 밤에 일찍 나오시라고 내 기별 왕복이나 허여라 일변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하며 해지기를 기다리는디 춘향부돔 춘향무가 훨씬 더 기다리던 것이었다 도련님은 그날 밤에 일찍 오마 약속이 깊었는지라 해점으로 퇴령 후에 춘향집을 나왔겠다 춘향무 두 말 없이 문 닫고 나가더니 도련님 잡술 주안상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영칠판 천은소저 구디저 침지소리 수버리듯 주루루 버려놓고 꼭 그렸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허울기설기 송편 대기번뜻 정절편이며 주로로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 저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은 잡박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연포 공기름이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변적허적 의도적이며 철창볶기 매몰탕 수업포 욕포 갈다놓고 찬엽쌈 번거지꼴 갈비찜 양진 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관실 다 괴였대요 생률 확률 은행 대초 고산 참배 임실 준시 혼도 백자 곁들이고 끌끓어놓은 생채 다리 호도덕 패도덕 맨초리탕 꽃교 연계찜 어전 육전 지지예명 술안탕 청포채이다 계자고초 생강마늘 문어 전복 봉글 우려 다리듯이 교야놓고 전골을 대라 전골을 디딘 안띠 정동화로 배탄 숯불 부채질 활활 고추같이 기도놓고 살찐 수 번쩍 고기 반환도 드는 갈로 점점 편편 오

참기름 접수수 불려 재워내야 대양판 소양판 제도 담고 제도 담고 산채 고사리 수근 미나리 독도 잼 만다 장국 주르르르 들여먹고

이마트 상차려다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느라 변변치 못하오니 이는 장모의 허물이오나 이수리 경사수리오니 둘이 한 잔씩 먹읍시다. 치. 도련님 이런 말씀 주주 객반이라 하였으니 장모가 먼저 한 잔 두. 준양모 먹은 후에 도련님께 드리니 도련님 반만 먹고 준향물을 다시 주며 치. 이것이 합한주니 장모 딸다려 먹으라소. 준향모 받아 준향 주며 백년 해로 허자 하고 일배 반음 허였으니 치. 사양 말고 다 먹어라. 준향이 부끄러워 입만 대고 내어놓으니 다시 부어 도련님께 드리는디 2-3배가 지낸 후에 4-5배 6-7배씩을 먹어놓으니 준향모 술이 얼근하여 한이 북받쳐 한숨 쉬고 눈물 지며 목이 메여 하는 말이 아, 내 마음이 이리 일비오.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영감 생각을 하니 눈물이 철로 납니다. 도련님은 물론 양반이지만은 내 딸 춘향도 씨는 상사람이 아니오. 도련님 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해동성 참.

나를 수천케 하시더니 아. 무신지 수구상마로 이조차 반승차허요 내 집으로 가신 후 저것 뺀 줄 짐작하고 연유로 고백하니 첫 줄 딜만 하면 다려간다 하시더니 그대 군수 불길하여

내 집 뭘 부주어 컨지에 제 상가 부당하고 상천배난 부정가여 상하 불급 혼진 늦지어 추야로 걱정동어 토연지 뭘 무사했으나

없는 곳에 속절없이 들그를 낀데 전두란이 불쌍하오 부대 변치 남없소서. 도련님이 말 듣고 여보 장모 염려 마소. 양반의 자식으로 불효불충하기 전에 일구에는 어찌하며 양반의 평생사를 맹세하니 할 수 있나. 내 만일 춘향을 허망히 잊으면 인사불성의 쇠하들이지.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옵시니 기왕 6년은 못 이루었으나 내 마음이 훈훈하게 혼서회장 사주단자 겸하여 증서나 한 장 써주시지요. 아 글랑 그리오소. 연상을 다가놓고 만우연정부를 따라 수양매월 진케 가로 청황무 무심 필로 백능운화 간지상에 두어줄서 춘향무를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전장지구에 해고성난이오 천재신명은 공정 참행이라 쓰여 있고 정묘 5월 15야 표

0: 자도 품에 놓고 아. 안심이 넌 춘향 모친 한빈 매우 깊었으니 아. 어서 편안히 주무시오. 금침 내려 가루 놓고 안방으로 건너가노. 이 도령 성춘향은 월태화용 그림같이 둘이 서로 바라보고 쌍긋쌍긋 웃어가며 촛불을 껐다 허니 그된 일이야. 어찌된 좋은 뛰알이여 마당이 허여도와시리다.
1: 오정숙의 소리로 춘향가중 백년가약 맺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아이 어른 소리 듣다가 백년가약 맺는 대목 들으니까 우리 딸들 시집 갈 때 눈물이 너무 흐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이들이 참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더 크기 전에 더 즐겁고 더 많은 추억 만들어야 될 텐데요. 아마 오늘 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서도민요 산연불 자진연불 준비했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청초가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화요 국악무대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매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악의 여러 매력을 소개하는 무대인데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다 가까운 호흡으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신화위, 서도민요 기나리와 자지나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국악 눈물꽃 지다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립국악단 화요 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 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휘모리와 잔양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짓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0: 느껴보세요.
1: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시나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의 경기 시나위 정기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시나위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의 이종대, 이용탁, 오세진, 대금 김방현과 문영희, 해금 홍홍미, 김정림, 그리고 타악의 신찬선, 최성묵, 무용의 양승미, 연봉리, 오유진을 비롯해 다양한

특히 신하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혼돈 속의 질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신하위 보존회 경기 신하위 정기연주회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은 휴일이 아닌데 어린이날만 휴일인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린이 덕에 어른들도 회사에 안 가니 일단 신나는 날이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는 반드시 어른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어린이를 위한 날에 어른들을 회사에 묶어놓을 순 없었던 거겠죠. 당장 우리 집에 돌봐야 할 어린이가 없을지라도 어른이면 누구나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적어도 매년 하루씩 빚진 휴일에 대한 보답은 해야 할 테니까요. 이 땅의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되어주는 일,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는 일, 모든 어른이 최선을 다해 마련해야 할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하덕규 작곡 안정화의 노래로 좋은 나라 들으면서 5월 5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른들이 고군분투했을 수도 있고요. 어린이가 없는 가정에선 오히려 어린이 덕에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린이날 말고도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22일 가정 위탁의 날. 이렇게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집중돼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로 날짜가 지정된 것이지만

애초에 이 5월이 가정의 달로 불리게 된 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모두 5월에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고 부모와 스승처럼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며 길러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5월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하는 달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만나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배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소중한 누군가에게 미리 적어 보내주신 편지를 잠시 후 저의 목소리로 한 통 한 통 정성껏 배달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선물도 있습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마음 담긴 편지 배달 시작할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너영나영.

가정의 달 특집 코너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5월이 되면 유독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평소에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떠올려지는 사람일 겁니다. 매일매일 고맙다고 말하면 행여 그 마음이 가볍게 보일까 봐 속으로만 품어왔던 말. 근데 또 막상 꺼내려고 하면 왜 그리 쑥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 만날 봄디가 여러분의 진심 배달부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먼저 2242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부터 배달해드립니다. 제목, 형이라는 이름으로. 3살 위인 형. 저의 군 시절부터 전역 후 결혼하기까지 4년 가까이 더부살이 했었고 결혼도 형의 중매로 하게 되었죠. 회사도 형이 소개했고 1억 가까이 근저당 설정에 집 장만에 차량까지 가져가 타라고 했고 인생 최대 위기 때 병원비까지 그야말로 백골난망입니다. 나이 60쯤에 돌아보니 그저 고마우면서도 여전히 저의 인격이, 그릇이, 능력이 미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다 잘 해보렵니다. 감사합니다. 2242님께서 3살 위의 친형님께 보내시는 진심, 오늘 첫 번째 편지로 배달해 드렸는데요. 지난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우리 각자가 아는 영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을 때도 2242님께서요. 저에게는 3살 위인 친형이 영웅입니다. 라고 사연 주셨던 기억납니다.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형. 만약 그대가 없었다면 이혼에 조기 사망했겠지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224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으니까요. 형님이 영웅 맞으시네요. 그 후에 변함없이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듯한 2242님의 고마움이 형님께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요. 음악도 한 곡 띄워드릴게요. 김용택의 시, 김원중, 김현성, 이지상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형님께.

김용택의 시, 김원중, 김현성, 이지상의 노래로 형님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2723님께서 어머님께 보내시는 마음의 편지 배달해 드릴게요. 얼마 전 디스크 수술을 하신 엄마. 수술 후 다행히 잘 이겨내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처음엔 잘 걷지도 못하고

하시고 걷지를 못하니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프실 때 옆에서 세심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하나하나 더 정성을 다해서 잘 챙길게요. 엄마,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2723님께서 이 편지와 함께 분홍색 꽃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마치 예쁜 꽃 그림이 있는 카드에 정성껏 마음을 담듯 어머님께 전하고자 하신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음악도 있는데요. 지금 전해드릴게요. 1월 땅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진진바라.

1월 땅의 진진바라 272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머님께 편지를 쓰신 분이 또 계셔서 바로 이어서 배달해 드릴게요. 9249님의 마음 담긴 편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생각나는 고마운 분들은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언제나 저의 1순위는 엄마입니다. 올해 86이 되신 엄마. 막내인 저도 이제는 새치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이가 되었네요. 시골에 홀로 계신 엄마께 매일 저녁이면 안부 전화를 하는데 때로는 엄마께서 하루 종일 사람 구경도 못 하셨다며 외로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저의 마음도 아려옵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때마다 제가 사는 구미에 모셔오면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시고 집에 도착하시면 집에 와서 좋다고 하시죠. 해마다 가을이면 올해가 마지막 김장이라 하시면서도 매년 김장 배추를 심으시고 이제 농사는 그만 지어야겠다 하시면서 올해도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으셨어요.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애가 타신다며 병원은 다녀왔냐고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 엄마. 세상 어느 누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줄까요? 매번 엄마 힘든데 이제 김장김치 사 먹으면 되고 감자 옥수수도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된다면서 말리지만 마음 한쪽에는 엄마표 김장김치를 오랜 시간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 사랑하고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요.

어머니의 길, 이규대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앞서 딸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을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나미영님의 마음 담긴 편지 지금 배달해 드릴게요. 큰딸 보경이 보아라. 먼저 어린이날을 축하해. 엄마 눈엔 아직도 어린이 같은 네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그동안 아트센터와 전시회, 굿즈 판매 등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쉬는 날은 네 방에만 있더구나. 그런 네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도 편치 않았단다. 학교 다닐 땐 밤늦게까지 작품을 디자인하고 1년 동안 졸업 전시회 준비하는 걸 보면서 졸업만 하면 취업이 절로 되는 줄 알았지. 네가 창작 스트레스로 윗머리가 다 빠진 걸 보고 엄마는 사회과학이나 인문대학 전공으로 추천할 걸 하고 진로를 잘못 정했나 생각하기도 했어. 그래서 엄마는 네가 졸전을 마쳤을 때 하늘을 날 듯이 기뻤고 졸업할 때도 엄마가 졸업하는 것처럼 뿌듯했단다. 그리고 며칠 전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판학교 면접 대상자가 되고 최종 합격 통지까지 받았을 때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뻤단다. 네 동생 나현이가 출판계는 연봉이 적다고 말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좋아하는 출판 디자인이면 그걸로 된 거 아니니? 5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출판학교에 새로운 배움 문이 열리겠구나. 그토록 하고 싶었던 출판 디자인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리 큰딸 정말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2026년 5월 5일 엄마 문명희. 아마 평소에 제가 보나명님이라고 사연 소개했던 걸 자주 들으신 분들은요, 이 애청자님의 성함이 보나명인 줄 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보나명은 문명희님이 사용하시는 닉네임이고 이 닉네임이 바로 새 자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거라고 하셨죠. 이 닉네임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올해 특별히 축하할 일이 생긴 보나명님의 큰따님 보경씨, 저희 만나에서도 축하와 축복의 마음 함께 전하면서 새 자녀분 모두에게 엄마의 사랑이 골고루 전해졌길 바랍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백석의 시, 나무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자작나무.

백석의 시, 나무에 연주한 노래로 자작나무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이번에도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더 배달해 드릴게요. 7426님의 편지입니다. 어여쁜 딸 하태에게, 하태야, 4월 26일 네 생일이 지났잖아. 21년 전 너를 낳을 때 엄마는 21시간 동안 통증에 시달리다가 어렵게 너와 만났단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늘 그랬듯이 네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면 뭐든 엄마는 아낌없이 너를 응원할게. 7426님의 어여쁜 딸 하태님. 벌써 21년 전이지만 딸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따님에게도 잘 전해졌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어린이날에 어울리는 짧고 굵은 편지 한 통 배달해 드릴게요. 황금보다 가야금님의 편지입니다. 돈 생기면 뽑기방 달려가는 초삼 조카야. 이제 인형 뽑기 그만하고 밖에서 뛰어놀자. 삼촌이 어린이날 선물로 운동화 샀어.

이찬혁 외 어린이들의 노래로 맑은 물 흘러가니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이번에는 해바라기님의 편지 배달해 드릴게요. 63살의 봄날은 이렇게 또 가지만 늦여름 태어날 우리 손녀 생각하면 아쉽지도 않네요. 감자야,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결혼하고 1년을 기다려도 아이 소식이 없자 아들 부부는 시험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며느라이가 아들보다 좀 많이 연상이라 둘이 걱정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장손의 외아들이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고 아이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들이. 시험관 시술이 여자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던지라 묵묵히 맛있는 반찬에 국과 소고기가 좋다 해서 아들 편에 들려보냈죠. 8번의 도전 끝에 아기 천사가 와주어 9월 23일이 예정일이라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부디 무탈하게 만날 수 있길 조심조심 기다립니다. 둥글둥글 잘 자라라는 뜻으로 태명은 감자라는데 우리 감자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우릴 며느라가 현아, 힘들다 내색도 않고 늘 웃는 얼굴로 괜찮다 했지만 뒤에선 울기도 많이 했다지. 고맙고 사랑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를 기다리며 엄마 뱃속에 있는 손녀와 손녀를 품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였네요. 엄마 뱃속에서 둥글둥글 잘 자라고 있을 감자에게도 또 아기 천사를 품으신 감자 엄마에게도 해바라기님의 진심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아가야 가자 띄워드립니다.

아가야 가자 정태춘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부모, 형제, 자녀, 조카, 며느리, 손주 등 소중한 가족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쭉 배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신인을 밝히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이에게 쓴 편지도 한 통 배달해 드립니다. 4510님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이여, 만약 제 삶에 20년이 남아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20년을. 이렇게 짧고 굵은 편지 한 통과 석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셨는데요. 노란색 꽃과 초록색 잎사귀가 어우러진 식물의 사진, 그리고 노란색 꽃을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과 또 다른 연두빛 잎사귀들을 돋은 식물 사진이네요. 짧은 편지 한 통 더 바로 이어서 배달해 드릴게요. 스네하님의 편지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늘 보고 싶은 보니, 공이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며 서귀포에서 숨빗소리 신청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는 해도 소중하고 그리운 이들이 가족만 있는 건 아니죠. 아마 어느 한 시절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진한 우정을 나눴을 친구들. 또 각자의 가정을 잃어 자주 못 만나더라도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 스네아님의 마음이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숨빗소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0: 최민지의 노래로 5월의 노래 해피 버스데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맛있는 라디오는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1부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삼승할부지님의 마음 담긴 편지 배달해 드립니다. 가정의 달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나의 짝꿍 강옥자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켜주고 마음을 베풀어준 당신에 대한 고마움을 국악방송 주파수에 실어서 띄워보냅니다. 1981년 2월 28일 가족 친척들의 축복 속에 나와 결혼식을 올리고 100년 가약을 맺은 당신. 결혼할 당시에 우리 집은 힘든 일들이 많았었죠. 3남 2녀 5남매 중 연년생 남동생 둘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도 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니 집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당시엔 한숨 쉬실 일이 많았었죠. 그런 와중에 하늘이 보낸 선물처럼 당신이 우리 집 살림을 하면서부터 집안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생들은 취직도 하고 형수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들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사고만 치던 동생들이 달라지니 부모님께서도 큰 며느리가 살림을 하니 작은 아들들이 달라졌다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동네의 어르신이나 친척분들도 그 집에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 모든 일들이 복덩어리 며느리가 가지고 들어온 선물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들을 하셨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이제는 우리 부부도 노년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억으로 두 손 꼭 잡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같이 걸어갑시다. 내 마음의 천사 강옥자님 사랑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 인생의 짝꿍 강옥자님께 보내신 편지 배달해드렸는데요. 사실 삼승할부지님께서 평소에 보내주시는 사연 속에도 짝꿍이랑 같이 어디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또 짝꿍님이 어딘가 편찮으셔서 걱정하실 때도 있었고요. 삼승할부지님이 편찮으실 땐 짝꿍님 보살핌 덕에 회복하셨다고 이렇게 늘 사랑꾼의 면모가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곤 하셨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조금 더 각 잡고 써주신 편지 속 진심이 삼승할부지님의 마음의 천사 강옥자님께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김동준의 소리, 한일섭의 북반주로 적벽가 중 군사 설움타령 아내 생각 대목 띄워드립니다.
1: 또한 군사 난기며 찐의 설움을 들어봐라 난노한 품모 질적 조사하고 이같이 접할이 없어 혈혈 탄신이래 몸이 지성지야 행실도 출천하야 종간제자는 탑승간저 항식이 떠날 기디 천지여 없이 날가는 줄 모를 적어 불안명 인원 소지 유국당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워 전하에서 불러오는 소리에 첩 도를 키지고 발도를 꾸지어 맬지어 나니 갈 수 없던구나 훈봉 짓고 전력수고 참대 끌구나 알죠 우리 안내 걸둥어를 보던 이게 벌씨는 바로 달려들어간다 그 목을 부안고 날리려가오 정주원홍안 잘 먼저 둘다 혼잣말 이제 누구와 정월장화가 시려오 내 마음이 어찌 뜨겄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랠 적 허허구 마누라 우지 마오 사람이 세상을 생겨 났다 전병 출세를 못득 추구여 장부 절개가 우아가니 너니 우지마오 우지르고 그거를 마오 우지 말라면 우지를 마오 달래줘도 아직 없고 해를 내어도 가니 듣네 잡았던 손길을 내 앞으로 떨치고도 죽어 온장 올라왔으나 어느 때나 고향 골가리 무주공산 해고디 되자 생사가 유서이게라 내가 반지로 고향을 못 가고 계속 전자에게 두고 뒷면 오이전어 밥이든 널 두손 떡 맞았다고 후려 준 날려주리 네가 뜻들어 말이자 그쪽
0: 적벽가 중 군사설움 타령 아내 생각 대목 김동준의 소리 한일섭의 북반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이제 오늘 제가 배달해 드릴 편지가 마지막 편지 한 통 남아있는데요. 10년의 세월을 견딘 5천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애청자 경옥이라고 밝히신 2630님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화초 가꾸는 재미로 봄을 만끽하고 있는 애청자 경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제는 우리 집 신발장에서 은퇴한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약 10년 전이었나요? 창고 대방출 행사장의 산더미 같은 신발 더미 속에서 남편의 발 사이즈 260을 찾아 먼지를 뒤집었으며 한참을 헤맸습니다. 겨우 마음에 드는 운동화 한 짝을 찾았지만 나머지 한 짝이 도통 보이질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였죠.

0: 그때 옆에서 함께 신발을 뒤적이던 한 남자분이 여기 260 한 짝 더 있습니다 하며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내미시더군요. 이름 모를 이에 다정한 오지랖 덕분에 기적처럼 짝을 맞춘 그 신발의 가격은 단돈 5,000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신발은 남편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지 마셔가며 골라온 정성을 알아서일까요? 남편은 꼬박 10년을 그 신발만 신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의 밑창이 덜렁거릴 때면 남편은 아직 쓸만하다며 독한 본드 냄새를 참아가며 직접 밑창을 꾹꾹 눌러붙여 신고 나가곤 했습니다. 결국 발바닥에 구멍이 뻥 뚫리고서야 신발장을 떠나게 된 그 낡은 운동화. 떠나보내는 마음이 왜 이리 뭉클하던지요. 저 구멍난 밑창만큼 우리 남편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까 싶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5,000원짜리 저렴한 신발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알뜰했던 청춘과 낯선 이의 다정함, 그리고 10년을 버텨준 남편의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이 단단한 일상이 닳지 않는 보석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늘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견딘 5,000원의 무게라는 제목부터 참 뭉클한 사연이었는데요. 애청자 경옥님께서 남편분께 전하는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며 신청해 주신 음악 지금 보내드릴게요. 서도밴드의 사랑가.
1: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2: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어버요.
1: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서도밴드의 사랑가 경옥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여러분께서 미리 담아주신 마음의 편지와 음악들 모두 배달해 드렸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범장기지떡 떡선물 세트는 2242님 그리고 4510님께 드리고요.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떡갈비는 2630님께 드립니다.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9527님께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함을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훈훈한 마음 담긴 편지로 이 특집 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별다른 흔적 없이도 늘 맛있는 라디오와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5월 5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내일은 다시 평소와 같은 생방으로 돌아올게요. 임교민 작곡 이승민의 피리외 여러분의 연주로 가족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피천득 선생은 5월에 관한 글을 남길 만큼 5월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기억하는 문인들은 선생을 늘 순수한 소년처럼 떠올리곤 했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그를 하늘나라의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선생이 공부에 지친 딸을 보며 쓴 시, 창밖은 5월인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순간. 어린이날을 보내며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창의 안쪽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경수가 쓴 시에 김광자가 곡을 붙인 누군들 그립지 않으랴, 바리톤 고성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 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한국의 안데르센이라 불렸던 정채봉 작가도 느낌표와 감탄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 밭은 아예 모래밭이 되어 있지 않은지요. 저는 평소 동심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린이날을 핑계로 우리 어른이들도 잊고 지냈던 마음속 어린아이를 조용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서왈란이 부르는 김숙선 씨, 황장수 작곡의 동심의 창 보내드리고요. 테너 윤병길이 부르는 주은규 씨, 김성희 작곡 너희가 아리랑이란다.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이 부른 동심의 창, 테너 윤병길이 부른 너희가 아리랑이란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수영 씨 조금 느린 아이에서 뽑았습니다. 한 걸음 느린 아이,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에 별 쳐다보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가끔씩 뒤도 돌아보는.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이수영 씨, 윤학준 작곡 조금 느린 아이,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이소혜 씨, 한광희 작곡 고만고만이 꽃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아이의 엄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이라는 건데요. 어린이날을 보내며 먼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더불어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길러내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많이 더 정성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락우조 바람은입니다. 어린이 정가단 아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FM과학당은 지난 4월 9일 국립과학원 예약당에 오른 제31회 전국 신인 정가학 발표회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미래를 열어갈 젊은 신인들의 무대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대학교에선 3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약 한 달 동안 부단히 연마하여 4월에 신입생 음악회라든지 혹은 신춘 음악회를 선보이는 문화가 있고요. 또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은 신진예술가라든 혹은 신예음악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는 음악회가 펼쳐지곤 합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은 전국 신인 정가학 발표회는 공연에 오르는 당해 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한 신진과 신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올해도 11개 대학을 졸업한 11명의 신진 음악가들이 함께했습니다. 가야금의 이진아, 이영호, 최승은, 윤채원, 아쟁의 김다은, 정가의 노하연, 안영우, 이종훈, 대금의 박준범, 박준희, 그리고 타악, 오승진이 함께했는데요. 이러한 전국 신인 정가학대회는 해마다 월화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화는 생전에 국가무형유산 가곡예능보유자로 활약한 김월화 명인의 호를 일컫는 말입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고인이 되던 해에 월화문화재단의 주최로 전국신인정각발표회를 첫선으로 보였으니 어쩌면 고인이 후속 세대에게 남긴 음악적 유산을 오늘날의 우리가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설립자가 생전에 정가의 명인으로도 활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 신인 정가학 발표회에서는 출연진 중에 많은 비중을 정가 전공자들에게 두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FM과학당을 통해서는 6명의 신예 음악가들의 무대를 만났고요. 오늘은 5명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는 이종훈의 무대입니다. 남창가곡 평조얼락 벽사창의를 선보였는데요. 지르는 낚시조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부분을 질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법에 담긴 가사를 살펴보면 임을 기다리다 달빛과 그림자를 임으로 착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었던 허망함과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훈은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요. 전국 정가경창대회에서 설총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전수자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종훈의 목소리로 남창가곡 평조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검은고의 강혜진, 대금 전인근, 장구 박한결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네, 세상을 향해서 시원하게 내지르는 이종훈의 노래로 25형 가야금 소리로 그려보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선율적으로는 전남 무형유산인 여수 거문도 뱃노래 중 노소리, 올레소리, 가래소리, 썰소리, 어영차 소리의 선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각 장면에 맞게끔 변형하고요. 무엇보다도 리듬적으로 다양한 만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오기구세, 푸너리, 드렁갱이, 쪼시개 등의 여러 장단의 형태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이 곡을 연주할 최승은은 국립국악중학교학, 국립국악고등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했고요.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대학부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고요.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PNU, 즉 부산대학교 가야금 앙상블 단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승은의 가야금 연주로 이고은이 작곡한 소리풍경 바다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전정현이 함께합니다.

네, 현대 창작곡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무대였습니다. 최승은의 가야금 연주로 이고은이 작곡한 25형 가야금 독주곡 소리 풍경 바다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전정현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4월 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이 오른 제31회 전국신인 정각 발표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통음악 중 한 곡입니다. 원장현류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일섭의 음악적 토대 위에 원장현만의 풍부한 예술성이 더해져 완성된 산조입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흐르면서도 또 다채로운 변조와 변청을 활용한 화려한 가락들이 돋보이는 산조입니다. 이 곡을 연주할 박준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박준희의 대금 연주로 원장현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지원이 함께합니다.

박준희의 연주로 원장의 연륜 대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지원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윤채원의 가야금 연주로 정동희가 작곡한 25형 가야금 독주곡 찬기파랑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정신과 모습을 통해 힘차고 굳센 마음을 지니기를 소망하며 작곡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25형 가야금 협주곡으로도 연주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독주곡으로 선보였습니다. 윤채원은 수원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영산국악콩쿠르 가야금대학부에서 1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원 재학하고 있고요. 국악앙상블 아랑주의 동인이기도 합니다. 윤채원의 가야금 연주로 25형 가야금 독주곡 찬기파랑가 듣겠습니다. 아쟁에는 최수원이 함께합니다.

네, 장구 연주 대신 아쟁을 활용한 독주곡으로서 좀 이채로웠습니다. 정동희가 작곡한 25연 가야금 독주곡 찬기파랑가. 올해 수원대학교를 졸업한 윤채원의 가야금 독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오승진의 탁 연주로 독주곡 삼도손굿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해독굿의 연풍장단과 또 춤장단, 경기도당굿의 발버들의 장단과 도살풀이 장단, 진도식긴굿의 진살풀이 장단 등 여러 전국 각도의 장단들이 한데 어우러진 창작곡입니다. 연주자가 궁체와 채편을 들고 연주하고 있고요. 또 반주하는 타악주자는 진과 북을 놓고 함께 합니다. 이 곡을 연주할 오승진은 진도국악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남대학교 같은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승진의 타악 연주로 삼도 송굿 듣겠고요. 함께하는 타악 연주자는 김도희입니다.

함께한 타악 연주자는 김도희였습니다. 오늘 FM과학당을 통해서 가객 이종훈, 가야금 연주자 최승은, 대금 연주자 박준희, 가야금 연주자 윤채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악 연주자 오승진까지 만나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만나본 전국 신인 정각 발표회를 설립한 김어라 명인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2가사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춘명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어라 명인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김어람 영인의 노래로 춘명곡 들어봤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로 31회를 맞이한 전국 신인 정각 발표회를 처음 발주시킨 곳이 바로 월화문화재단이었는데요. 현재도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발표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인이 남긴 음악적 유산을 앞으로도 후속 세대가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4월 9일 국립과학원 예악당에 오른 전국 신인정각 발표회 미래를 열어갈 젊은 신인들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이 공연과 함께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얼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들의 성장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함께 나이를 들어가면서 함께 국악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신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마음가짐과 응원을 기대해보면서 FN국악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윤동주 시인의 동시 무얼 먹고 사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별나라 사람에 대해 꿈꾸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동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동심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5일 어린이날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드렸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만 좋은 책 함께 읽기에서 2025 최고 아동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참 감사한 소식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예쁘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예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림은 이명애 작가가 담당해 주었습니다. 이명애 작가는 뭐 그림 체계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세계 3대 그림책상 가운데 하나인 BIB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주 그런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 굉장한 분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두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은희지의 여러분의 노래로 숲 감상하시겠습니다.

은희지회 여러분이 함께한 숲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만나보시죠.

이 밤의 단상.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마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종종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가는데요. 하루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린이날 선물과 관련된 시를 읽었습니다. 김승일 시인의 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린이날 선물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시였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어린이날 선물 이제는 못 받는 나이잖아요 라고요.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자기는 아니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 표정을 보고 혹시 어린이날 선물 아직 받는 분 있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었죠. 그러자 거기 모인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거기 함께 있던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다는 게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분명히 과거와 요즘은 자녀들을 대하는 어떤 기준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성인 취급을 온전히 잘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또 요즘 있는 것처럼 뭐랄까요. 뭔가 어린 시절이 예전보다는 더 길어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선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손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팽이치기 전해드릴게요.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팽이치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린이날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죠. 고등학생이어도 부모님께는 어린이처럼 여겨지는 마음이기도 할 테고요. 또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이처럼 되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두고서 막 무슨 대단한 사회현상인 것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을 뿐인 거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새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적 기준으로는 만 17세까지를 어린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선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또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두고는 어린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장해 나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일부 쥐고 있는 존재로서 청소년을 대하고 있으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 여러 가지 의미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그 책임을 맡기는 사람, 어쩌면 이런 키워드들이 어린이와 어른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또 우리는요, 어른이라고 해도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고 때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어린이와 아주 다르지는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는 무엇인지, 그러면 또 어른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나를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일과 주스 프로젝트가 함께한 나를 찾아서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코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엔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이 펼쳐집니다. 화요일엔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수요일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엔 각각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로 감성 가득한 시간 또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우리 음악 이야기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그럼 이어서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의 노래로 어디 가는 길이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의 노래로 어디 가는 길이야. 그리고 류영선, 김봉용과 아이들의 노래로 대문놀이 전해드렸어요.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어린 왕자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어린 왕자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른 엄마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뮤지션과 일반인이 엄마로서 만든 곡들인데요. 2021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발매한 프로젝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뮤지션으로는 말로, 박세별, 강호달님, 장필순,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 같은 분들이 있고, 일반인은 엄마들이 참여한 작사학교에서 치열한 작사 가사엔 어느 늦은 밤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 지민이는 5개월쯤으로 유난히 잠투정이 많아 늘 업고 재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유독 잠을 자지 않아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허윤정이 좋아하던 라일락 꽃이 한창이었죠. 하지만 지민인 아무리 달래도 서럽게 울었고, 그 순간 엄마는 여러 감정과 생각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라일락 꽃 향기에 취하기도 했던 거죠. 네, 그럼 전해드립니다. 허윤정 작사 작곡 밤꽃,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와 노래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허윤정 작사 작곡 밤꽃을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와 노래로 들었습니다. 짧은 가사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들으니까

그날의 풍경과 엄마의 마음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그렇게 밤꽃처럼 향기롭고 따스한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겠죠. 허윤정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이수자로 앙상블 블랙스트링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시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를 백창우의 여러분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백창우의 여러분의 노래로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란에 전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감상하신 음악 제주전래자장가 왕이자랑이었고요. 강은일의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네요. 꽃이 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꽃중 추운 겨울, 긴긴 날을 견디고 자라난 소박한 아름다움이. 네, 꽃이 있다 가사 중 일부였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의 끝곡

안정화의 꽃이 있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어린이날 풍경을 보면 놀거리 많은 키즈 카페를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고 또 큼지막한 선물이나 아주 구하기 힘든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대충 얘기만 들어도 우리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린이날이 꽤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키즈카페도 거창한 선물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어린이날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어린이날에는 무엇보다 학교에 안 가고 TV에선 특집 만화도 많이 틀어주고 그 정도만으로도 신나는 날이란 기억이 있단 말이죠. 즐거운 기억에 거창한 이벤트 같은 건 필수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도 언젠가 신나는 날로 추억이 될 텐데 여러분에겐 어떤 하루였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무진 씨의 에피소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그래 언제부턴가 어린이날이 굉장히 거창해졌죠. 진짜 구하기 힘든 선물 어렵게 구하거나 뭐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같은데 그런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아주 신나게 놀거나 혹은 놀아주거나 그런 어른들이 많은데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날 보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예, 꼭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아이들과 아기자기한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겐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아주 먼데 좋은 공원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냥 차 밀리는 데 가서 주차 겨우겨우 하고 한참 걸어가지고 애하고 겨우겨우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 2시간 더 노는 거 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나저나 어제 예, 재량 휴업인 학교 기관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쉰 거잖아요. 예, 우리 어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람 좀 쐴까요? 이문세입니다. 봄바람.

이문세 씨 그리고 나월 씨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봄바람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해 주세요.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화요일이죠. 오늘 1부에 세 글자 퀴즈 함께합니다. 쭌디가 노래 짧게 들려드리는 퀴즈, 퀴즈와 함께 곁들여지는 라이브도 잘 감상해 주시고 문제 잘 맞춰주십시오. 근사한 국악 한 곡, 2부 K 클래식 한 장에서 같이 감상하도록 하죠. 다섯 손가락입니다. 풍선.

어린이날도 있고 연휴도 있고 예, 아무래도 우리 어른님들 지출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여러분을 위한 선물은 저희 이음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딱 세 글자만 들려드리는 노래 듣고 퀴즈 마치시고 선물 받아가십시오. 자,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예, 좀 잘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노래 잘 쉽게 금방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젯밤 이 노래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끊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어젯밤 이러면 다른 노래가 되고 어젯밤 자, 이 정도면 힌트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좀 짧게 갈게요. 예. 얼마 전에 이 팀의 노래를 퀴즈로 한번 내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혼성 듀엣이고요. 되게 특이한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팀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과 이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끝날 때까지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예. 정답자, 오답자 포함해서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 덩덕쿵 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크레용 팝의 빠빠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세 글자 퀴즈 여러분, 예, 많이들 맞춰주셨나요? 크레파스,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곡이죠. 예,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 여기 보니까 크레용이라고 적으신 분들도 많은데 크레용, 예, 크레파스 둘 다 썼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크레용이라고도 많이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예,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요즘은 크레파스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빠와 크레파스, 항상 어릴 적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운 노래였죠. 배따라기의 노래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선곡표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확인해주세요. 노이즈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상상 속의 너.

쿨이었습니다. 운명. 날씨 또 더워지고 뜨거워지면 우리가 쿨 노래, 노이즈 노래 많이 듣게 되겠죠? 미리 좀 들어봤습니다. 3723님, 동네에서 몇 년간 종종 가던 단골 식당이 며칠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디 잠깐 여행 가신 거면 좋겠는데 사장님이 좀 아프셨던 터라 걱정이 돼요. 얼른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마치 무슨 되게 친구, 오래된 친구나 가족 걱정하듯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3723님. 사실 단골 식당은 먼 친척보다 오히려 우리보다 가까울 수도 있지요. 모쪼록 뭐 그냥 잠시 다녀오시는 거면 좋겠어요. 빨리 다시금 문 여셔갖고 3723님을 비롯한 많은 손님들께 또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요테의 노래입니다. 만남. Do you want a bump?

프란다스에게 2호 공감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만화 주제가를 그냥 가요에다가 과감하게 갖다 쓰신 거죠.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예, 되게 가요계의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2호 공감의 프란다스에게. 4812님 아, 기분이 계속 다운이어서 며칠 전에 휴가 내고 혼자 바다 보고 왔는데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힘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참, 뭐 일단 우리 4811님이 어떤 일로 기분이 다운이 되었는지는 참 제가 알 수 없고 걱정이긴 한데 예, 바다가 그래도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까이라는 게 물론 뭐 그 와중에 내륙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멀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렇게 몇 시간만 바로 차 타고 가면 예, 바다를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사시든지. 예, 참 이런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것 같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진짜 잘 잡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좀 풀리셨다니 다행이고요. 다시금 예, 힘내서 일상 속으로 돌아가셔야죠. 샵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5529님의 사연입니다. 이유도 없이 요즘 부쩍 피곤하거든요.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저런. 우리 그 청취자층이 약간 아주 어리지는 않다 보니까 이 갱년기라는 단어가 가끔씩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저도 증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파악하고 있긴 하는데 이유도 없이 부쩍 피곤한 것도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군요. 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유도 없이 괜히 피곤했어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를 일찍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갱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몸이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쉴 수 있을 때 푹 제대로 좀 쉬면서 회복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신지훈입니다.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신지훈 씨의 아주 매력 넘치는 목소리였죠.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랑, 이별, 추억 이런 것들을 시에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시에 담기에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함축을 하다 보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추억은 오히려 시보다는 이런 산문집이 더 잘 어울리는 건가? 애초부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김윤아 씨의 봄날은 간다 듣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죠. 이승철 씨의 아마추어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변진섭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랑이 올까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 마.

솔리드의 노래였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자, 이은밤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사연 좀 볼게요. 3940님, 5월은 정말 돈이 슝슝 나가요. 5월 말에 가족여행도 가네요. 일단 5월은 신나게 쓰고 돈 걱정은 6월에 할게요. 아유, 너무나 진짜 닮고 싶은 그런 마인드입니다. 일단 써야 될 땐 쓰는 거지. 또 뭐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걱정 미리 할 거 없고 그래야 6월 돈 걱정은 6월에 하면 되죠. 아,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좋은 나라.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김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4012님 지난 목요일에 중간고사 끝난 우리 아들 긴긴 연휴에 침대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저렇게 오래 누워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게 가끔 보면 허리 안 아픈가 저렇게 누워있으면 저렇게 오래 자는 게 가능하다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막내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막내는 엄마 닮았나 봐. 근데 뭐? 그랬더니 누워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속으로 그건 아빠도 좀 닮은 것 같은데. 참 편하지. 그 참 오래 못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안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넌 그렇게 오래 자면 허리 안 아프니? 전혀 아프지 않아요. 김광진 씨입니다. 편지.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안예은이라는 뮤지션이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때 안예은 씨가 모든 경연을 자작곡으로 치르면서 결승까지 진출했는데요. 음악적인 개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안예은이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에 나온 안예은의 데뷔 앨범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해요.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노래인데요. 만약 그 붉은 실로 맺어진 인연이 비극적인 인연이거나 악연이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국악적인 요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노래, 안예은입니다. 홍연.

어떻게 들으면 판소리 창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정가 창법을 활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다듬어 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않네.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줘. 노랫말 속에 드라마 한 편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곡은 드라마 역적에 삽입되면서 널리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 안예은의 홍연 함께 했습니다. 황병기입니다. 침향무.

황경기의 가야금 연주곡 침향무 함께 했습니다. 7746님, 마라톤에 진심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마라톤 참가할 때 같이 하자고 말했는데 친구가 마라톤 일정을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저 마라톤 훈련 들어갑니다. 뭐 좋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 마라톤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풀코스 42.195km를 다 뛰시는 건가 혹시? 그건 아니겠죠. 뭐 하프도 있고 뭐 10km, 뭐 짧게는 5km도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746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몸 망가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친구분이 그건 아니겠죠. 뭐 하프도 있고 뭐 10km, 뭐 짧게는 5km도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746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몸 망가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친구분이 마라톤에 진심이라고 하니까 옆에서 잘 추천해 주겠죠. 얼마 전에 그 42.195km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데 2시간 벽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100m 17초씩 그냥

풀코스 계속 뛰어야 그 정도 기록이 나온다고 하던데 당장 100m 17초에 뛰라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 그게 된다고? 아, 진짜 대단하다. 998 하나님, 애한테 잔소리만 하면 애가 엄마 닮아서 그래 이러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 반박도 못하겠고 한숨만 나와요. 아이고 엄마가 그냥 어려서부터 똑 부러졌구나. 그거를 어? 우리 딸내미가 닮아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바닥바닥바닥 그냥. 아이고 참. 어떡해요 뭐. 그래도 이쁘지 뭐. 이루마 씨의 연주입니다. Wait there.

자, 이제 이음반 마칠 시간입니다. 5월 5일. 어렸을 때는 그냥 숫자만 들어도, 날짜만 들어도 기분이 한없이 좋아졌던 그런 날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어린이처럼 항상 맑고 밝게 살아야죠. 맑고 밝고 고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인데, 가수 하림 씨가 오랜만에 또 나와주십니다. 정말 다채로운 음악 활동을 선보이는 분이시죠. 우리 하림 씨와의 라이브 코너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연둣빛 잎새가 햇살을 한움큼 품고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논두렁 물길 따라 하늘 한 조각이 내려와 모내기 손끝에서 반짝이고 봄의 옷자락은 어느새 뒤로 물러나 여름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날 풀냄새 짙어지

이파절기에 어울리는 시 한 수를 써보라 주문했더니 이파라는 제목으로 뚝딱 이런 시를 지었어요. 봄의 옷자락이라든지 햇빛 한 줌이 계절을 익힌다 이런 표현은 인공지능 냄새가 안 느껴지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린 시 한 편 쓰려면 온갖 몸살을 해야 간신히 한 편 나올까 말까인데 말이죠.

자진한 잎을 연주하는 관악합주 들으셨는데요.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를 연주하는 경풍년과 염양춘을 정무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여름절기가 시작되는 입하이고요.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hatGPT에게 입하절기에 어울리는 시 한 수 지어달라 요청했고요. 그 시 내용을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하와 어린이날을 같이 넣어서 시를 지어봐라 했더니 또 이런 시를 지었네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연두빛 나뭇잎 햇살에 손을 씻고 바람은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여름의 문턱이 반짝이는데 그날은 아이들의 날이라 운동장 가득 종이 비행기 여름을 향해 날아오른다. 봄이 남겨둔 꽃잎 위로 아이들 웃음이 내려앉고 입하의 햇살은 작은 어깨마다 따뜻한 날개를 달아준다.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입하절기의 풍경, 그럴듯하죠? 햇살에 손을 씻는다라든지 바람이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또 꽃잎 위로 아이들 웃음이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 참 사람이 쓴 시라도 괜찮죠? 표현. 논두렁 물에 비친 하늘을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멋진데요. 그런 입하절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더욱 생동감 있는 시가 되었죠. 시도 잘 짓는 인공지능의 시대의 산책길, 입하와 어린이날에 AI가 지은 작품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백구사입니다. 백구사 속에는 왕에게 버림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난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상이 버리시니 백구에게 너를 쫓아 유해 왔노라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밝힌 데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화자가 묘사한 백구사 노랫말을 보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봄빛 경치 좋은 곳에 백마 타고 꽃놀이 가자 이런 내용이 일장에 나오고요. 구름과 푸른 시내 붉은 꽃에 버들 푸른 계절이 골짜기에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풍경도 2장에 보이죠. 백사장에 해당화가 핀 풍경, 그 꽃이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져서 날아다니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이야기도 4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는 전체 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그 8장까지 모두 들어보시겠습니다. 백구사 황숙경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가사 백구사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평시조 두수 이어 듣겠습니다. 세상에 모를 일이 하나 둘이 아니로다. 내가 나를 모르거든 남이 나를 어이할리. 두어라 알고도 모를 일을 알아 무삼하리요. 이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먼저 듣고요. 이어서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인생을 헤아리니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앞에 곡은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시고요. 뒤에 곡은 여기에 김호성의 단소가 더해집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 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김호성의 단소,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 앞서서는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었는데요.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기의 시원한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곡, 관악 영산회상 중에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 준비했습니다.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는 좋은 뜻의 암영이죠.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만방의 편안함이 두루 미치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은 음악,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탈영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서울, 예술과 신앙의 무대.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문화마당 시리즈로 펴낸 다시 서울문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서울의 문화 이야기입니다. 서울 예술과 신앙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이 그런 것처럼 서울의 산들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울의 생활문화를 만들어왔다. 하천과 함께 서울의 산들은 왕과 양반 사대부들 그리고 일반 상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접하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 예술활동의 공간이고 놀이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은 도성 안의 경우 모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산, 즉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끼고 있었다. 그중 삼청동 일대의 언덕과 계곡은 도성 내 제일의 명소로 꼽혔던 것으로 보인다. 인왕산 아래 청풍동과 백운동 일대의 계곡인 청풍계는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옥류동과 피룬대도 인왕산 아래 위치한 곳으로 봄이 되면 서울 사람들이 만발한 꽃을 보러 나들이를 했다. 이 밖에도 남산 일대의 산책로, 낙산계곡, 도성박 명승지 중 문인들이 회합한 장소로 유명한 세검전, 삼각산 내 승가사와 진관사 등이 서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풍 장소였다. 서울의 산과 계곡들은 양반 문인들과 화가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새로 바람이 일었던 진경 산수화들에는 서울 근교 일대의 경관을 그린 것들이 많았다. 이 중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정선의 인왕제색 또는 국보로 지정된 걸작이다. 이 그림은 지금의 효자동 방면에서 그려진 작품으로서 비가 오고 난 후에 인왕산 경치를 묘사했다. 이외에도 강희연의 인왕산도, 김석신의 도봉산도, 심사정의 경구 팔경도, 정수영의 한림강 명승도건 등이 조선 후기에 그려진 대표적인 서울산의 풍경들이다. 또 한 가지, 서울의 산이 만들어낸

0: 낸 문화를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종교적 신앙의 공간이다. 도성의 터를 잡는 데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산의 기운들은 나라와 집단,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운을 담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것은 국가의 차원에 있어서나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모두 작용하는 오래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 사람들의 생활 무대로서 산이 갖는 의미를 더욱 다차원적이고 깊은 것으로 만들었다. 서울의 내사산 중 특히 북악은 서울 도성의 주산이다. 그 바로 남쪽에 궁궐터가 마련된 북악, 면악은 노송이 울창한 경승지였으며 이 면악의 남쪽 기슭은 조선왕조 건립 이후 내내 민족사의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면악의 정상 부분은 흰 바위가 차지하고 있어 이 산을 백악이라고도 부르는데 백악의 정상에는 백악 산신을 기리는 국가의 사당이 있었다. 조선 태조 때에는 백악 산신을 진국백에 봉하고 남쪽 남산의 산신은 목멱대왕에 봉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보면 조선 초기의 지배층은 비록 유교를 국가 공식 이념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도참서를 비롯한 도교적 신앙관념과 산의 정령, 즉 산신을 기리는 신앙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백악 산신인 진국백과 남산 산신인 목멱대왕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국가와 왕조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일반인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후대에 들어 이곳은 민간신앙의 중요한 무대가 됐다. 백악산신인 백악신위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으로 여겨졌다. 특히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임진왜란 이후 많은 이가 여기서 복을 빌었다. 한편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는 목멱대왕의 산신당, 즉 목멱신사가 차려졌다. 다른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조선 창업 시의 주요 인물인 무학대사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혹은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고 해서 국사당이란 명칭이 붙었다.
1: 중북명산 만양보이오 전설삭출 금부용은 거벽을 짚어야 북주로 삼갈기요 그야문 두근아버느 참들다 자룡은 낙사 우호일라 서재갈발과 응상관이와 속기는 요역 소리앗거리라 이자네 동방 산하제고여 송대타평구관 문물 만만시지 금장이라 연품과 꼭

야야야 부상 전하는 자살 수익어치 산법 수가 도로 성성호강 의사

0: 있어. 우리에도 인내에 대해서 개경가를 부르리라. 무비와 개경은 세상 사람에게 모두 다 우정하고 가다가도 부르거든. 이산 대하처와 명장을 가려서 전후 좌우로 유정한 천고반년 명기명창 동유대의 좌우로 들여서 일모가 도공토록 딱곡 통합시고 남녀계장들이 너도 안녀 한대는 터먹수 덜먹수 늘어앉아 보아다더 그대고 우르르래.
1: 단가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송만갑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 내용 함께 만났습니다.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서울 문화마당 시리즈로 펴낸 다시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서울의 문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예술과 신앙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산과 예술, 신앙에 대해 쓴 부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 듣겠습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듣겠는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소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이어들으셨는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수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용성류 해금사한조 병주 듣겠습니다. 서용성류 해금사한조는 남도음악의 정수를 깊이 체득한 서용성 명인이 남도음악의 근간을 두고 완성한 음악인데요. 1988년에 해금연주자 박혜선과 양경숙에게 구음으로 선율을 전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해금, 아쟁,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해금과 아쟁은 찰현악기라서 거의 유사한 선율을 함께 연주하고요. 검은고의 경우 악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두 악기와의 조화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용성류 해금산조 병주 듣겠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서경의 아쟁, 이재하의 검은고,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영석류 해금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이재하의 검은고,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점고부터 제비노정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남에 들어간 제비, 이 제비점고를 하게 되는데요. 중중모리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져서 전둥거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0: 봉통아지가 졌다라는 말은 다리를 다쳐서 아직 붓기가 있는 듯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또 전둥거린다라는 말은 쩔뚝거린다 이런 말이죠. 흥보제비는 자신이 흥보의 은혜로 살게 됐다 하고 제비 대장 대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제비 대왕이 보은표 박씨를 주어서 흥보에게 은혜를 갚으라 합니다. 그렇게 흥보제비는 점고를 받은 후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긴 노정에 들어서는데요. 바로 제비 노정기입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점고부터 제비 노정기 듣겠습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갖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하려 할지 대박 까고.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자우가

관원 복후마을이 아니냐. 수명사명양한데 불성청은 맡기래라. 달려오는 자기로에 갈순을 빗다가 불고 쓰러

아니 서경철이 죽었구나. 귀한 봉을 넘어 광명에 들어가니 25연 타냐 어디 반

연유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릉이 백이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에 지내서 강남에서 온 집이

땅을건 의주를 와서 암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좌우정을 허무구나 구성파벌 바보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상을 시가지어 상강산에 월당언여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문막이 주여로 흘러져 그만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해도라 초보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붕소이 히히흔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고 거조도 동높이 떡 남대문바 성나다라 칠팔패 배드리진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벙건너 남탈령너 먹구나 두쪽지 옆에 끼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항본분전을 당도

줄줄 물고 채운 거로는 어떠한 듯 그리고 전하이게 단초를 물고 실어 두르둥 떠난 듯 춘풍 황해

날아들며 방으로 벌벌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드 흥고가 보고 서만겨라 흥고가 보고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내가 어디를 갔다와 천왕, 제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조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백일이야.

얼마나 본포박신을 집에다 울고 이제 우리 노래라 행고양 주간인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드리고 배운 걸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너무 걱정이 없고 탄줄같이 실어놓은 구리 은지붕을 알카웠은지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구나.

0: 비난 권천 노인 기생이 운명한데
1: 흥부가 중에서 제비점고부터 제비노정기 일부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절기이고 또 어린이날입니다. 부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들에게 오늘은

더없이 좋은 날이겠죠. 그렇지만 한편 어린이날이라서 더욱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먼저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고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나오는데 요 아래 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이것이 참이 어렵던가 보더라.

순 저천망저 지방저 월툭 저 구저

별주부가 이렇게 느리게 나오다가는 몇 날이 걸릴 줄 모르거든. 어여, 이번에는 뱃노래로 힘차게 한번 나와보는디 이 뱃노래라 하는 것이 꼭 이렇던가 보더라.

백이 쫙 벌어지니 박동석이 형, 아니 무복자나 계란이도 유골다더니 어느 도정리의 밭속은 다 긁어가버리고 나무 여 조상께만 훔치다 여놨구나. 얘 가다 내버리라. 흥분만에 옆에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그 박동석 서나와서 한번 끌러보시오. 여자란 게 남자보다 되게 크단 말이야. 이걸 끌어봐서

좋은 거이들을 심어 모르되 만약 이거 끝나서 벌이나 나오면은 자기들 다 쏴주기 어쩌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도 죽으러끼는 매사 일반이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교가 하나 있네. 그러면 자네는 자기들 다리고 저 무라키가 섰어. 내가 이걸 끌려봐서 좋은 거에 들었으면 손을 대리칠 것이고 나쁜 거에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기들 데리고 내치해버려서 그래. 아이고 영감을 어쩌려고. 이 사람아 영감 죽으면 또 얻으면 그만이지. 한 말도 말고 저 그렇게 어서. 흥보가 괴대장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택이라 하였겠다. 아 요거 나한테 보내는 것이로구나. 끌려봐야지. 눈 찔끔 갖고 한 귀로 썩 열고 보니 500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귀로 열고 보니 돈이 그냥 꽉 찼겠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 봐라 해놓은 것이 흥부자이들과 그냥 흥부마을이라고 유통처럼 들어오듯이 그냥 왕 소리 나면서 들어와서 악사를 쥐어먹은 놈은 어떤 놈은 돈을 갖고 그저 쥐애기를 찾는 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부숴보시오. 흥부가 그냥 떨어붙는 것이 아니라 귀에 두 짝을 떨어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달아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부숴보겠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은 말하고 개두짝을 톡톡 떨고 열고 뭔지 도로 하나

하나 갔대.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거리하고 되거리하고 톡톡 돌고 웃었다. 들고 보니 도로 하나 갔대. 이제 갔다 열고 뭐지 도로 하나 같.

꼭.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월 그제야

이렇게 법소재끼 놨던지 그 돈가스를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하라고 그저 옆전 한 끼미를 들고 놀아보고 흥부 마늘에는 쌀 괴짝을 들고 노는디 그저 절구대 춤을 한번 추어 놓으면서 한번 놀아보겄다. 흥부가 좋아라 박흥부가 좋아라고 돌아가고 배를 손에다가 뜨고 춤을 추면서 놀다 어시고자 구라 지와자자 졸시오

이제 나오는 자식으로 돈 받아.

시골 아까야 아빠지 박흥보가 문제하는 걸 시골 삼더니 오늘 날 부자가 되어서 손이 아들 부러 한병을 도주 공을 내가 부러 가리 불쌍하고 가리는 사람들다 우리 집을 찾아

없어. 나도 몰랄 보통 기밀을 둘러난다 그러시오. 아유 시오 얼씨구 저씨구 지워자 졸게 이걸 경사가 또 있네. 한참 좋아라고 철구 때 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버님이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괴식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뭐지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모르겠어. 가만있자. 아리랭이 다리랭이 금행이 노랭이 백산이 아이 흥보가 아들 이름을 진디 전부 개 이름으로 써 전부 지었겠다. 가만있거라 시해보자. 옳지. 자석이 아홉 우리 내외 하모니 열하나로구나. 아 굼통 속에 하나 펴 쌀 한 섭성 못 먹겠는가. 쌀 열한 섭만 파버려라. 밥을 해제끼러 온 것이 밥맞이기 걸음 모대기보다도 더 크겠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굶지러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던 뒤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나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키든가. 네, 그저 왼통 철안 나가듣기 하려고 그냥 탁 쪽을 주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리들 같이 닦고 실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왼통 철안 나가듣기 우양 소리만 났지 자식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에게 어째게 세계 갔던지 밥속 가서 푹 패키가지고 속에서 벌겁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 뒤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늘에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꾀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속 가서 푹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데 한 명도 한 것도 그렇게 못인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금만 쓱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름으로 던져갖고 두께비 파리 자묵도 딱딱딱 받아 먹는데 밥 먹는데 무슨 박자가 희대하면은 그래 밥 먹는데도 힘으로 달아나 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묶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왔던지 밤에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모가 죽게 되었구나. 흥모만만 오랴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모만 오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 찌르지 어디있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섬은 더 먹겠구나. 흥부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겄다. 이때 흥부 큰아들님이 썩 들어오며 제기밥 물터먹었다. 옆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뱀이고 뭐시고 어떻게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네 아들만 더 원망을 한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지 쉬고 쓰고 그냥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딱 튕기려니까 야 제게 밥

나왔던지 백가죽이 장군가죽도 하고 땡기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 것 같더라. 배꼽이 있는 때가 녹두알 내려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뒤 핑기쳐 나간 소리가 팽팽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뒤 기가 막히겠다. 흥부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우 달려서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기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다이 맞기도 했겠다. 흥부 자식들이 어떻게 좋았던지 그가 배를 그냥 눌리면서 꾹 눌리던 것이 이때 흥부가 어디 살았는 거에는 파랭치 제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움붕 열째로 그냥 넘어져 나오니까 그 눈붕서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 살같이 그저 붉은 주름이 내려보니까 그거 저렇게 놀래놨던지 황룡을 나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매 태풍년이 들어갔고 잘 되었지. 이거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그 제대미였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두 채통을 들여놓고 타는 뒤 시르르르르롱 시열골

실건 실거로 톱질이야. 예막을 타가들면 아무것도 도장워치를 말고서 응급화가

나를 따라 달라요 흥복한 화를 내며 타지 마라 옛사람 바꾸자 타지 마라 견지의 비랑 하는 것은 상나의복과 같은지라 의복이라 하는 것은 떨어지 면은 지어집지 형지는 일신 수종이라 한번 하자 조금 오고 변 졌어 팔도 다

원님들 다시 기복연 드네. 나 원자 탈단다 타지 마라. 흥부마늘에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만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온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흥부가 피식이 웃음선 내관이라 하는 걸 칼로 물치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아, 자네가 지 암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말고 다시 그런 말이 하지. 우리 그분 재밌게 한번 타보셔. 실골 실골 실롱실롱 톱질이야 이 박을 타고 뜨면 아

실거를 톱재며 각상에 둑 실덜매가 수천 석걸 실덜어들 정공한 조화한째 내방한동을 탁을 송가시로 실덜지야 조화

나는 호도 걷어 예도 빙가 시도신 덥지야 시디로 시르거 도주 화당어 쩌라 실종직덕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백이 쫙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윤가 피단이 나돌아오는디 피단이 그치게 많이 나돌아오는디 이상시럽게 피단 이름도 모르겠고 대개 흑보 마을에가 알았던가 피단님을 한번 불러보겄다. 윤가 피단이 나온다 윤가 피단이 나온다 소관 무사 산맥적 바따따따 일광달 고수대가 약도 적성의 비가 불강달 성학무주지저지들 성학도 저도문 저

아이고 영가, 내 수금가 앞에서 이 비단 이름 다 모시겠소. 아이고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만일 내가 나한테 시집 온 후로 비단 한 번 못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저보다 사무장실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촌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살아간다 하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슨 색이 좋아 싶든겨. 나는 방금새 일어나 가끈을 하나 흙공단이 제일 좋대. 촌놈 챙겼어. 그러면 그놈을 갖고 흙공단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 챙겨봅시다. 한번 차려보기 한번 해보소.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갖건 흑공단 둘말기 흑공단 저우리 흑공단 반째 흑공단 못손 흑공단 헐건 흑공단 탄님 흑공단은 도수 수간을 들고 또소대호사. 가만히 보니까 글로 차리면은 틀림없이 그저 까마귀 새끼만 이겼어. 개인사라고 어때? 아 까마귀 뭐 까마귀 저 새끼 있잖아. 몰라서 집어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마누라 한번 차려보지. 흥보 마누라가 찰린다 흥보 마누라가 찰린다 소외색으로 찰린다 송화삭 댕기 송화삭 정리 송화삭 주마 송화삭 따로 송화삭 보신 송화삭 속고속 송화삭 주머진 송화삭 거리까 송화삭 거쳐서 수가를 들고 거쳐서 대호사 할이 없는 버들나무 위에 꼬꼬에 마냥 이시그려. 아이고 영감 그러 말고 마지막 통전놈 들여놓고 타봅시다. 그래 보셔. 마지막 통은 들여놓고 당겨져라 톱질대야 시디오 시야 톱질대야 당겨져라 조고시오 조고시오 탐벅그리 조고시오 방식천자라도 시길대야 하였으니

단거여라 이방통야 나 혼자 보관은 진계만견 오장빛 등을 억신만금은 주고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만금을 주고사면 무역부가 거리로야 시디로 시기는 덥지냐 단거여라

사람이 나오는 대짱은 돌렁 소짱은 돌렁 대똥 돌렁 소 돌돌돌 끌돌로 밤에 눈은 복통 돌렁 그제 꾸야 꾸야 나오는데 대목돌이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투탕 야단이 났지. 흥부가 어찌 놀래놨던지 자기들은 죽든지 살든지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았었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 가서 꽉 찡겨서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실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송어지에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천과 잇든 울막은 간 곳이 없고 고르구각으로 흥분 집을 지어놓았는디 똥 요렇게 지었겠다. 동산아 내루어 천녀 팔개를 도와 서균 남지오 단파 충무로 소소리에 대무도 병자가 따라하기 종을 씌오 만성제계도 무성과 천석제하게 판문사변 백가제의 조부성아

주저이기며 이백도다 동산대기 장으로 자 드드드파저 달기 뭐가 아프고 총괄하고 열시구나 조금 난 지우와 찾아가자 좀도 좋네 박응보가 불잘것 시골을 일삼던지 오늘날도 부자가 될 줄 알

좋아하라고 배낭대를 얻어놨는데 번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올 적에 이때 흥보 충성 돌보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아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디. 알아 내가 건네 가봐야지. 만약 건네 가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몽둥이로 싹 부숴버리고 올라. 이 심술궂은 놈을 보고 몽둥이를 들러매고 흥보집을 건네가 보니 전과 이뚠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로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비하게 지어놨는데 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 먹을 것인데 옳지 치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서 어떠한 평판대기비 낙해 어르시지. 내가 기왕 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너 이놈 흥보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형지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나와 절하며 아이고 형님 건네오시십니기여 그란도 형님한테 진적 노만을 보낼라 하였더니 형님께서 이리 도보를 하였으니 대단히 죄송하십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지요. 멋이었죠 이놈 용서가 보이고 네가 나한테 도마 보내려며 이거 대화전 다 네 집이냐. 형님 제 집 옵시다. 하하 강상지개변이로구나. 아니 참말로 이거 네 집이요. 야가 참 집 잘 지었구나. 야 흥보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간이니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내 집하고 그냥 딱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 내려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시다 놓고 흥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그런 말 형님이 건네와서 인사여쭈야지. 이때 흥보마 안으로는 전과 같은 대로는 상가거라면 한자리에 앉어 대

접시해라. 가장한 명령을 복중해라. 놀보 바란다시 의복을 마음껏 차려 입고 나오는디 흥복 마루레가 나고라. 흥복 마루레가 나고라니 전예대로 문복고 문제고 굶제리든지저리 생각하니 식감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노력이 셈이겠나 이래야 어떤 호사로는 빠지시키고 흥복 마루래도 한사시 모두여라 당초에 불을 포로소로 허게 놓아 주주만 잘게 잡고 막는걸 기다려 위로 거듭한 꽃을하고 든디 이를 내가 뜻을 죄하고 였대야 그러니고 시내

시속윤법이 다 큰절로 허니 서뜩 일어나서 같이 절하는 게 아니라 8월도 당시다고 개관지며 참 그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보니 묵근해가 용두였니까 이때 흥부 마늘에는 들은 척도 아니었고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데 또 이렇게 차려갔다. 음식을 차려놨니 음식을 차려놨다 안성주기 독재를 뻗쳐나는 소재구리 적사지지서지 수벌이던 두루두루 벌려놓고 꿈길했다 우주파대 모양과 탐활객을 그 속뼈지 벼두기 벌떡 정열뼈 주르르 정가 산피떡과 병가정적 생청놓고 조랑산증 후침치 야육가 산증 후판장판에다가 벌려놓고 정다 수달이 잡백이면 이상체 돈다지 깨낭지 열풍 웅겨놓고 소문체 후침할지 가정

완전 버리 말 나는 뜻이 그냥 주춤으로 제하느냐 대장판 소장판이 뜻이 이도 담고 진도 담고 닦을 푸드도 생치 다리고 이동 구이동 배초리 타 꾸기야 연기하고 쟤 반전 죽자 진지게 병 수당다 청보차 지자고 주생각만들 무너진 버리 말 나는

내가 이 세상 어찌 살아. 여보시오 시송이

어찌전 난전 추가도 못이겠소. 밖에 실수 의사가시오. 예수 딸려 군주가를 허리 허리

소원을 찾게 뻔뻔해가 눈에 집이 찾아왔소. 안 간다 이 병 내

해가지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하 그냥 회가 나서 팔찔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그 뭐야 내 이 죽일놈 같으니 꽤마라 자식 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희 마누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내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 신 내가 분질을 올려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게 뭐 한 번도 비기지 그건 그래 두고 야 그 뭐야 내가 너 여고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주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어떠냐? 그 사람들 따지 보내리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수고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갈 건데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냅니다 이 녀석아. 흠뻑 뭐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겠어요.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한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오쳤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쌍을 까는디 날개꼬 부르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잠시 부러져 부르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너 불쌍해서 제가 당사실 없고 명태 급줄 없고 다리를 창창 뜬해서 제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씨를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박이 그대로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숨구멍지가 방 열지 열지. 그래 박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솥이랑 끓여먹을까 하고 방 한 대일을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송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집니다. 뭐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 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그의 두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이놈을 그냥 떨고 붙고나면 도로 하나 같대. 떨고 붙고나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갖다 붙고 보면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갖다 붙고 보면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애착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과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는 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 때 한테 개부지를 심은 천하 장자 되었구나. 알아 나 거기 가서 제비다리 문질려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가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응. 9세월이나 돼야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 끝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차, 초차, 장차. 그 이름 한번 줬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수장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 적에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가 단 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려면 내일 하에게 재벌하리다. 멋있어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니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근부와 싹 빼부르고 빈껏똥 마버리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연이 대빵 못이여? 서툭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라 이놈아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헌님이라 화초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네 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어때 거였어 화초장 한번 돌렸다.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예가시 무엇이라.

장화 아지드 장화초 아지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

살 거니까 꼭 이것이 무엇이요? 저거 집으로 들어간 뼈 엿보기

또 마누라 갔다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보신 줄내 몰라서 내 잘못되었소. 아이고 시오시디 고사벼 찌띠와. 딸 사람아, 그 실다기 없는 목 구성 내지 말고 내 여친 뭐지 거 이거 무엇인가? 아이고 영가 묵은데 이리니란 옷이오. 얼른 말 좀이여. 이 내 짊어진 거 이름이 무엇이야 이것이? 아이고 지금 무거운데 이리니란 옷이오. 놀부가 어찌 급히 났던지 무엇이야? 저는 내 성질 알지? 내 주먹 주먹막 좀 볼 판이여? 이때야 놀부가 주먹을 쥐어갖고 대급백이나 등짝이나 어디 뺨이나 때린 것이 아니라 딱 양 주먹을 쥐어서 양 간지통을 눌러 죽이는 뒤 놀부 마네가 그 통에 딱 적상을 해가지고 주먹만 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궜다. 놀부가 양 주먹을 꽉 쥐고 어쌍물 맞고 주먹만 좀 볼판이야? 주먹 좀 저리 치여! 그 얼른 말하려. 이 일이 뭐인가? 아이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 서울 안동장에 갔다 오면서 장롱 한 벌 사온 것이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놀부가 그것이 반가웠던지 아이고 내 딸이야 이런 것이 놀부 마늘에 기가 강맥했고 야 여쇼 마늘에 보고 딸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급할적이네. 이래기도 오고 저래기도 오지. 흥보가 그 제비 헌달 말을 딱 듣고는 그 제비 집을 몽땅 맹글에 가서 그 놀부 집을 끄트리다가 쫙 노래 지어놓고는 아무리 제비를 지달라도 제비가 오지 않았다. 놀부가 기가 막혀 얘라 내 제비를 몰로 나가야지. 동네 역군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는 그 제비를 몰로 나가는데 제비 몰로 나가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권삼덕씨 그 참 추천목으로 해서 한번 불러보겠다. 이때 준전상가 하다울 초파질란 연자나비는 펄펄 복은 신내진 금물을 예우는 저 들어매고 당장 사를

서두르고 행하느냐. 담배오 자극한 심한 부안소 제빈 강신문광 준예은 황예 꾀꼴만 부안도 제빈 강신문고 정금관론 전제위야 천하제인 제빈온다 근제부로 들어가지 말고 대아집으로 들어오느라 당연히 동양이라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세상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어느 정리 전문가의 말인데요. 우린 흔히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싶어서 물건을 쌓아두죠.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산처럼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정리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합니다.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막힌 부분을 터서 흐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든 기억이든 심지어 인간관계든 제때 들어오고 제때 나아가는 순환이 있어야 우리 삶에도 생기가 돌지 않을까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싹 치우고 나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일들이, 소중한 인연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 오늘부터 많이도 말고요. 저랑 딱 하나씩만 비워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밀락 4장입니다. 가야금의 정길선, 장구의 권성택입니다.

예, 날씨가 점점 여름을 향해 가면서 구석으로 미뤄두었던 이제는 입지 않는 옷들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뭐 패딩이랑 코트랑 싹 드라이클리닝 맡겨야지. 네. 또 봄옷 중에서 두꺼운 것들은 넣고 반소매를 얼른 꺼내야지. 뭐 이렇게 옷 정리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 계시죠? 네. 앞서 정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는 평소에 정리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공식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네. 느리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짐들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시작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창하고 엄청난 정리 계획보다는 오늘은 책상 정리만 해야지. 오늘은 지갑을 잠깐 체크해 볼까? 아니면 휴대전화 속 오래된 사진들 또 캡처해둔 사진들을 좀 정리해보자. 뭐 이렇게요. 소소한 정리부터 시작하면서 빈 곳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100세 시대 꼭 필요한 정보를 챙겨드리죠. 건강 더하기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번 개편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 풍경 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바람 따라 실려오는 풍경 소리처럼 전국 곳곳에 생생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 코너 빠지면 섭섭하시죠?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 담가가며 방망이질하던 그 시절부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얼음이 쏟아지는 요즘 세상의 편리함까지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진득한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음악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민요 밥 밟는 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의 이명숙 외 여러분이고요. 반주의 김현호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밀락 사장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정길선, 장구의 권성택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노동절부터 어제 어린이날까지 닷새간 쭉 쉬면서 달콤한 연휴를 보낸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다시 힘차게 일상으로 돌아온 수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말이엄. 요 말더라 저 말더라 구석구석 마당 고비 창창 돌돌돌 돌아지멍 맨짝하게 발라돌아.

수산봉에 뜬구름은 비가 올 먹거름이 아니더냐. 산꼬지에 드름이는

재석할 마니마 요조랑 벌리건 남댕이랑 투자두치 고골이랑 낙헌 등등 맞게 마징락에

제주 밥 밟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명숙 외 여러분이었고요. 반주의 김현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 국악방송이 소중하게 기록한 새천년 음악 시리즈를 통해 전해드릴 오늘의 곡은 향재 앨범 가운데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화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오면 우리 선조들은 정갈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마음의 결을 다스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라 하면 보통 짧고 절제된 가락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설시조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하고 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름이라는 말은 지르다, 즉 첫머리를 높은 음으로 시원하게 내지른다는 뜻을 담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사설 지름 시조 태백산화는 향재 시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재 시조는 서울 중심의 경재 시조와는 또 다른 소박하고 짙은 멋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역의 정취를 오롯이 머금은 향재 시조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박인규 명인입니다. 이 박인규 명인은 1984년 한 해에만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과 백제문화재 시조부 대통령상을 휩쓸며 그 실력을 증명했고요.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향재 시조의 명맥을 잇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박인규 명인의 소리를 두고 많은 이들이 평범한 듯 하지만 때가 묻지 않은 맑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연히 청아한 음색을 간직하고 계신 것은 아마도 소리를 대하는 그분의 마음이 늘 정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인규 명인의 소리와 우종실 외 여러분의 반주로 듣겠습니다.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화입니다.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하였습니다. 노래의 박인규, 반주의 우종실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담백한 가락에서 선비의 단단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시조의 향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잔향이 무척 길죠. 이 정갈한 여운을 계속해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깊은 멋을 담은 의미 있는 곡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음 입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구음의 김소희, 반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 외 여러분입니다. 12분 정도의 긴 호흡입니다.

구음 입소리 감상하셨습니다. 구음의 김소희, 반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우리 마음도 피어나는데요. 문제는 코도 같이 바빠진다는 겁니다. 간질간질 훌쩍훌쩍 또 애취.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네. 봄 소식이 코로 먼저 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꽃가루가 코나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수상한 손님이 왔는데 라고 착각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이어지고 코가 막히고 눈이 가렵거나 빨개지기도 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같은 나무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하얀 솜털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것 많이 보시죠? 아이고, 꽃가루가 눈에 보일 정도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건 꽃가루가 아니라 버드나무 솜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꽃가루의 범위는 따로 있고 이 솜털은 괜히 오해를 받는 셈입니다. 버드나무 솜털 자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아니거든요. 다만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간지럽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비비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요, 외출 전에 꽃가루 농도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나가실 때 마스크, 안경, 모자, 네, 이런 것들이 작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겉옷은 한번 털고 또 손과 얼굴은 씻어서 몸에 붙은 꽃가루를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환기 중요합니다. 창문을 하루 종일 활짝 열어두면 꽃가루에게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꽃가루가 덜한 시간에 짧은 시간 환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피리독주 염양춘 전해드립니다. 피리연주의 정재국입니다.

피리 독주 염양춘 듣고 오셨습니다. 피리 연주의 정재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중부 농악가락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입니다. 10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1부 마무리 곡 중부 농악가락이었습니다. 연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새롭게 만나는 매일 코너 풍경소리와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무지개 뜨는 언덕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 전통 무용 음악 연주단.

2부 첫 곡, 무지개 뜨는 언덕이었습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전통무용음악연주단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 오늘은 어버이날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공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익산시립무용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정기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공연은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 7시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입니다. 제목이 참 정겹습니다. 선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익산 시립무용단을 응원해준 시민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무대인데요. 무대는 4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왕의 명을 전하던 장엄한 춤부터 풍류를 즐기던 옛 선비들의 멋, 그리고 탈춤과 강강술래 같은 익숙한 전통까지 우리 춤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익산시립풍물단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사물놀이 반주가 더해져 전통춤의 흥과 울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 공연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예매는 익산 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저녁 우리 춤의 맛과 멋을 천천히 느껴보는 시간 참 좋겠죠? 선물이라는 이름처럼 마음 따뜻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늘이 맑아서 북천이 막다 커늘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최민지입니다.

하늘이 맑아서 복천이 막다커늘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최민지였습니다. 다음 곡은 경복궁 타령인데요. 연주에 서울 세울 가야금 삼중주단입니다.

경복궁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바람의 유희인데요. 이 곡은 바람 소리와 많이 닮은 피리 협주곡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흥청대지만 저대로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유분방함마저 느껴지는 곡입니다. 바람의 유희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진성수의 여러분이고요. 14분 정도의 긴 호흡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5월, 네,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어버이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혹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려는 마음이야 매번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 마음을 담는 그릇, 네, 그 선물, 그런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의 풍경이 바뀌어온 것처럼 어버이날 선물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왔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빠듯하던 50-60년대, 그땐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이었죠. 직접 거둔 달걀 꾸러미나 곡물을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부모님 앞에 놓아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투박한 보자기 속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묵직했을까요? 그러다 산업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선물 바구니가 조금은 화려해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설탕이나 밀가루, 그리고 나일론 양말이나 빨간 내복 같은 생필품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죠. 어머니, 이제 흰 쌀

쌀밥도 드시고 설탕물도 좀타 드세요. 아, 내복도 든든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그랬던 애틋한 마음이 꽉 차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80년대부터는 선물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비누 세트나 참치캔 선물 세트가 등장해서 집집마다 찬장에 쌓이기도 했죠. 넥타이나 가방 같은 멋을 부리는 물건들도 이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이 최고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1995년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부모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바로 안마기였더라고요. 거기에 인삼이나 꿀 같은 건강식품, 그리고 종합검진권이 효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춤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이지혜 외 여러분입니다.

사랑의 춤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지혜의 여러분이었습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어버이날 선물 변천사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2000년대로 넘어온 요즘 어떨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대세죠.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설문조사를 하면 10명 중 6명이 용돈을 꼽을 정도입니다. 아마 6명 넘어갈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현금만 쓱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혹시 용돈 박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자를 열면 돈이 줄줄이 사탕처럼 달려 나오기도 하고요. 또 쌀포대나 한약 상자 모양의 봉투에 현금을 담아 건네면서 웃음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돈이 곧 보약이라는 의미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도 금방 시드는 생화 대신 향기가 오래가는 디퓨저나 비누꽃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부모님께서 한 번 더 웃으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마음들이 예전에 설탕 한 봉지 사오던 마음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달걀에서 안마기로, 거기서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은 또 재미있게 드리는, 네, 용돈 상자에 담아서 드리는 걸로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요, 뭐 미리 준비하기보다는요, 간단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평범한, 어떻게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지난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쭤봐 주세요. 소통 전문가들은요, 그게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더라고요.

0: 이번 어버이날엔 선물 상자 속에 여러분의 다정한 목소리를 꼭 함께 담아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박록주째 흥보가 둘째 박타령부터 비단타령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조순의 북의 장송학입니다.
1: 그때요 흥보가,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또 한번 타봅시다. 그 박통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보게. 시리르르렁 실군 당거주소.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독해. 딱 쪼개 놓으니 이 박둥 속에서는 웬갓 비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왜

서항 부여 지은 허 진상

대단 남양 주당우 경주군대 전하용 아룡단 사해가 본부조라는 인대구 함성의 영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치니 태평군군대운단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굴방 가르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의 머루다래 보도문 화란 준성 만화방장 폭여품 분의 화초단 구숙 불첩까지 지걸 그려졌다는 줄 동영칠 대모구반의 안성주기 대전문 강구연을 개개한가구 배부르다 한포단 알뜰사랑 정도님이 나를 버리고 가거주 두송길 덮벅 잡고 가지 말라 두리우수 임보내고 홀로 간저 독수공방의 상사단 주월 정막공단이오 심신궁곡송 임간에 무섭다.

쩍 세발랑 눈 백랑 눈 눈 원.

박녹주째 흥부가 가운데 둘째 박타령부터 비단타령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조순의 북의 장송학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얘기는 선물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장사익이 노래하는 강물처럼 흘러섭니다.

강물처럼 흘러서 오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화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버이날, 네. 오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고민 많으시죠? 뭘 해드릴까? 현금이 제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 여러분의 목소리, 네, 모습들을 담은 사진도 한 장, 어버이날, 네, 오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고민 많으시죠? 뭘 해드릴까? 현금이 제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 여러분의 목소리, 네, 모습들을 담은 사진도 한 장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즘 저와 함께 외치는 주문 있죠?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요즘 혹시 이렇지 않으신가요? 잠을 잘 못 자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괜히 어지럽고 몸은 무겁고 뻐근하고 으슬으슬 몸살 기운까지 느껴질 때가 있다. 이게요, 일교차가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온 변화에 적응하느라 우리 몸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일교차를 견디느라 애쓰고 있는 거니까 토닥토닥 위로해주면서 좋은 것들로 응원도 해주면서 이 고약한 환절기를 잘 넘어가 보죠. 5월 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감격시대였어요. 자, 요즘 몸이 좀 무겁다. 왠지 좀 축 처진다. 으슬으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게을러졌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요. 그런데 사실은 몸도 몸 나름대로 계절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느라 애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기보다, 무조건 내 몸을 탓하기보다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요. 근육도 풀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쉬는 시간, 햇살도 좀 맞으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이 변덕스러운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 선물 뭐 준비하셨나요? 가장 무난한 건, 그리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 프로그램에서도 클로징에 가장 좋은 거는 용돈 드리는 거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좋고, 뭐 그렇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하면서 준비한 선물 또 뭐 있는지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던 선물 이거다, 반대로 반응이 좀 어째 뜨뜨미지근했다 하는 선물까지도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호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독맨션 노래입니다.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스타걸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함께 들어보죠.

흥나는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불독맨션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에 이어서 악단 광칠에 모여라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어버이날 선물 이건 어떨까요? 이거 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건 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에 대한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812님 아빠가 요즘 무릎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디자인, 색상 이거 고르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제가 신는 것보다 더 오래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하셨네요.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운동화, 요즘 운동화가 워낙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것도 다 챙기고 신어보고 사시는 거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번 신어보시라고 하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같이 가셔가지고 디자인, 색상 또 바꾸는 것도 하나의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덕에 또 아들, 딸하고 외출도 한번 하는 거잖아요. 삼승 할아버지님, 한디 제가 선물 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 생존해 계시던 작은 아버님께서도 작년 겨울에 먼 나라로 떠나셨지요. 이젠 제가 집안 제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른의 역할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받을 준비를 오히려 하고 계시면 되시겠네요. 3905님 저는 또 현금입니다. 대신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부채를 만들어 드리려고 용품 주문했습니다. 요즘 별별 이벤트 용품이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오호, 그냥 현금 드리는 게 아니라 돈 부채를 만들어 드린다. 돈 부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방석? 좋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국립국악원 박민지가 함께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봄이야 유산가를 새롭게 재해석한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경기민요 두 곡, 게다가 봄을 노래한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과 박민지가 함께한 봄이야, 그리고 쓰담의 노래와 연주로 봄나비처럼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 뭐 하면 좋은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63님, 작년에 아버지가 낡은 지갑을 계속 쓰길래 큰맘 먹고 명품 지갑 사드렸습니다. 근데요, 아끼느라 잘 안 쓰세요. 아끼다 덩댄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식들이 이렇게 큰맘 먹고 해드렸는데 좀 시원스레 쓰시면 좋을 텐데요. 명품 지갑을 일부러 좀 흠집을 내서 드려야 되나요? 0853님, 앞집에서 실내 자전거 거실에서 타는 거 보더니 친정엄마가 예,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사드렸는데 두 달 정도 타셨을라나요? 그 어느새 수건거리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료 나눔하고 없습니다. 또 하나 과일 건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렸더니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더라고요. 다시는 전기, 자전거, 과일, 건조기 안 사드리고 현금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실내 자전거는 이게 또 시니어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무릎 관절 운동하는데 아주 요긴할 텐데 말이죠. 대신에 이제 실내 자전거 요즘 다양한 가격대로 많이 나오던데 지지대가 튼튼한지, 아, 그래야 갸우뚱 안 하죠. 또 안장 높이는 충분히 낮게까지 내려오는지 그거 잘 살펴서 선물해야 되더라고요. 자, 상은님은 어떤 어버이날 선물 사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께는 옷 사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린넨 100% 남방 사드렸더니 와, 좋아하시던데요. 대신 엄청 비쌌어요. 시부모님께는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하고 계셔서 수영복을 새로 사드렸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여름 다가오니까 린넨 셔츠, 이렇게 운동하실 때 신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운동복과 운동화 사드리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다미 연주하고 김우정이 노래합니다. 수저 타령 함께 듣죠.

이놈아, 네 행실 참말로 답답하다잉. 근성 없이 하라 하면 무엇이 어쩌고 참말이 많고 대연한 이력도

참 소리 좋죠. 김우정의 소리 올담의 연주로 수저타령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2분 36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K-POP, K-드라마, K-푸드에 이어서 K-의료 소식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0: 2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지난해 201개국에서 총 201만 명의 환자가 국내 외국 예.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우와, 환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0: 진짜 많은 사람이 와 찾아왔네요.
1: 네, 이 외국인 환자가 연간 200만 명을 넘은 건 2009년 통계 집계한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0: 예.
1: 피부과가 전체 중에서 63%로 압도적이었고
0: 시술.
1: 예. 근데 성형외과까지 또 합쳐서 미용 의료가 전체 74%를 차지했습니다.
0: 엄청나네요.
1: 예, 10명 중 7명은 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시술 받으러 왔다라는 것이고 K-뷰티 열풍이 의료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0: 예.
1: 화장품도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예,
1: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이 전체 60%를 넘었고 대만, 미국, 태국 순서였습니다.
0: 예.
1: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부산의 성장세였는데요.
0: 오호.
1: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7만 5천 명 정도였어요.
0: 예.
1: 전년보다 151%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이 811만 원이었습니다.
0: 예.
1: 일반 관광객보다 4배 정도 이 병원 오는 사람들은 더 쓰고 간 거예요.
0: 그러네요.
1: 예, 또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부산이 많이 끌어들이면서 이 수도권으로 쏠리던 구조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전히 서울 집중도가 87%에 달하고 있는데요.
0: 예.
1: 특히나 이게 지역도 그렇지만 진료 과목도 피부과, 성형외과 편중에서 벗어나서 내과, 치과 등등 다양하게 진료과를 수요를 넓히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그렇겠네요.
1: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환자는 아무래도 좀 뜨내기 손님이다라는 인식에서 의사들 스스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의료 사고가 나면 또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 만큼 책임감 있게 시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책임감 이 단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양적 성장만큼 책임 있는 진료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 5월 초입인데요. 벌써 여름 메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1인 컵 빙수 이게 열풍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네요.
1: 네, 작년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메가 MGC 커피의 컵빙수인데 지난해에도 예. 한 달 만에 120만 개가 팔렸고
0: 오.
1: 누적 9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0: 예.
1: 그 당시에 이제 알바생들이 그만 주문해라. 또 빙수다.
0: 그냥 커피 내리는 것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잖아요.
1: 그렇죠. 막 얼음 갈고 뭐 올리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0: 네.
1: 근데 그럴고 지난해 너무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0: 예.
1: 예, 이 메가커피가 이번에도 신메뉴를 더 강화해서 젤라또, 떡, 시리얼 이런 토핑들을 더 다양화했고요.
0: 오.
1: 가격은 작년과 같게 출시했어요.
0: 예.
1: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답게 가성비를 앞세운 전략인데 이렇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뭐 이디야, 백다방 등등이 가세하고 있고 올해 굉장히 눈에 띈 거는요.
0: 예.
1: 이제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처럼 대형 프랜차이즈도 이런 메뉴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0: 어허.
1: 여기서 그 의미 있는 건 예전엔 저가 커피가 대형 프랜차이즈 메뉴를 따라했다면
0: 메뉴는 따라가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살아남았다면
1: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저가 커피 메뉴를 따라가는 거예요.
0: 우와.
1: 예, 그 유행을 저가 커피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0: 예.
1: 카페 업계가 이런 컵빙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성입니다.
0: 차별성이요?
1: 예, 왜 서로 내놓느냐면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비슷비슷해요. 가격 경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죠. 저 이런 상암동도 그렇지만 오피스 지구에 가면은
0: 예.
1: 저가 커피나 이런 카페 프랜차이즈가 그냥 옆에 다섯 개가 쫘르륵 붙어 있어요.
0: 맞아요. 가격 경쟁도 치열하던데요.
1: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마실 건데 어디 갈까?
0: 아.
1: 생각을 하다 보면 100원, 200원 차이에 또 사람이.
0: 뭐 싼 거 먹지 뭐.
1: 예.
0: 양도 많은데 뭐.
1: 아메리카노 거기서 거기 아니야? 싼 거 먹지.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 브랜드들도 100원, 200원 단가 내리려고 하다가 그걸로 또 피터지게 싸우는 거거든요.
0: 아하.
1: 근데 컵빙수 같은 메뉴로 간다면 우리는 연유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떡이 들어가요. 우리는 젤리가 들어가요. 뭐 이렇게 토핑을 바꿀 수 있단
0: 토핑에
1: 말이에요.
0: 토핑에 따라서 사실 뭐 눈으로 보는 차이도 느껴지고 그렇죠. 맛도 차이가 느껴지는 거니까요.
1: 네. 그래서 우리 거가 더 맛있다라고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차별화하기가 쉬운 것이고

0: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컵빙수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빙수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은 뭐만원 훌쩍
1: 예,
0: 넘으니까.
1: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0: 네. 그리고 혼자 먹기도 되게 좀 그렇고.
1: 항상 보면 빙수는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그걸 아예 나눠 가지고 하나씩 컵빙수를 먹게 되는 걸까요?
0: 큰거 먹으려면 꼭 누군가가 있어야
1: 아,
0: 되고,
1: 맞네요.
0: 빙수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이거 뭐 먹고 싶다. 갑자기 오늘 땡긴다.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1: 개인
0: 컵빙수이니까요.
1: 위생에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기도 하죠. 예전에는 뭐 그냥 그 아주 세숫대야 같은 거에 그냥.
1: 숟가락 푹 집어넣어가지고 먹고
0: 네.
1: 그랬는데.
0: 그래서 올해도 이 열풍은 계속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 빙수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5천억 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네, 컵빙수 올여름도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심근경색. 겨울보다 요즘 같은 봄철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꼭 한번 귀담아 들어보셔야겠습니다.
0: 네, 국내 연구팀이 10년치 급성 심근경색 환자 약 19만 명을 분석해 봤더니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계절은 겨울이 아닌 봄이었다는 놀라운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1: 그러네요.
0: 보통 겨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먼저 이 심근경색이 뭐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 그러니까 피떡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1: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0: 네. 그런데 이 봄철에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겨울 동안에 내내 활동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러다가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심장에 부담이 커지는 계절이라고 해요. 또낮 기온만 믿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이때 또 급하게 수축하면서 피떡이 지는 혈전 위험도 높아진다는
1: 아,
0: 거예요.
1: 이해가 됩니다.
0: 예, 근데 우리 몸은 혈액 공급이 5분만 끊겨도 심장세포가 죽기 시작하고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중앙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
1: 예.
0: 어깨, 등 팔로 퍼지는 통증,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2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의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해요.
1: 예.
0: 이럴 때는 직접 운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불러야 되고요. 고령자나 당뇨 환자, 여성분들은 통증 아니어도 소화불량이라든가 극심한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1: 예.
0: 아, 춘곤증인가? 날이 풀려서 이런가? 그럼 좀 나이가 먹어서 소화가 좀덜 되나?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길어지면 잘 봐야 되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거예요. 날 풀릴 때 운동의 의욕이 커집니다.
1: 아, 겨울 동안 살쪘어. 나 달려야 해.
0: 네, 이럴 때 많이 움직여야지 하는데 운동 갑자기 강도를 높이는 것도 안 되고요. 가벼운 걷기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요.
1: 예.
0: 또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변화를 줄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낮에는 또 덥잖아요.
1: 낮은 여름
0: 예,
1: 같아요.
0: 그렇지만 일교차 뭐 15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면은 우리 심장은 사실 가장 바쁜 계절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오호.
0: 그래서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구 11도, 대전 부산 12도, 춘천 8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전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기온 좀더 올라서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 느껴지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 선글라스나 모자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컵빙수 얘기했는데요. 악뮤의 노래 듣습니다. 콩떡빙수.

노을양의 노래 맞밤 타령 딸편 함께 들어봤고요. 앞서 들려드린 곡은 빙수 위 떡처럼 쫄깃쫄깃한 악뮤의 콩떡 빙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황성희님도 콩떡 빙수 들으니까 올해 첫 빙수 개시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본에 계신 우리 애청자 치즈꼬님, 일본에도 어버이날 있나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잘 못 찾겠던데, 아무튼 어머니 선물 뭐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어서 지갑이 좀 얇아지긴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합니다. 라는 바람까지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제 마주칠 수 있는 음악의 형태, 국악과 케이팝이 만난 그런 모습입니다. 베트남도 그런 유행이 있나 봐요. 아, 케이팝 따라하네. 베트남의 음악을 또 V팝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시작할 때 V자로 시작하니까요. V팝이 최근에 보면 R&B나 EDM 사운드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의 모습을 또 그런 음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 역시 V팝 장르에 속하는 음악인데요. 아티스트 이름은 호아민지, 노래 제목은 박블링이라는 음악입니다. 베트남의 V팝에다가 전통 음악 요소를 더했는데요. 베트남 북부 민요 멜로디가 사용되었고, 또 베트남 전통 현악기 가야감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요. 눕혀서 연주하는 다현악기예요. 단짱이라는 악기가 또 연주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박블링인데요. 박은 앞서서 제가 베트남 북부 민요 멜로디를 썼다고 했잖아요.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블링은 목걸이 블링블링하네 할 때 그 블링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방의 전통, 베트남의 전통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호아민지의 박블링 들으면서 1부 블링블링하게 마무리하고 2부에 짠 나타나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 보고지고 오래지야 정별호

망망한내 교수니 앵무설을 내가 알고 싶은 벽

사사근 눈물로 이부한사그그그려 볼까 이화일제 춘대우 내 눈물을 뿌려시면 야우무녀 단장성어 빗소리 들어도 지부생각 늑소무용건 연개는 자전여와 개룡망체여의 뽕따는 여인네도 당군 생각은 이를 받이라 날 보도만 좋을 팔자 웅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건나 내가 맞이도 이마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의 쌀 2부 첫 곡, 굉장히 오래전 녹음물을 들려드렸습니다. 1937년에 녹음된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쑥대머리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즐거운 어린이날 보냈어?
1: 아니 근데 지가 레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0: 레고?
1: 엄마가 운동화 사주셔가지고

0: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즐거운 어린이날 보냈어?
1: 아니 근데 지가 레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0: 레고?
1: 엄마가 운동화 사주셔가지고. 아 진짜 신발 많은데.
0: 아이고 가자.
1: 네. 음흠. 지가 오늘은 노래 제목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들려드리는 노래 세 곡을 듣고 이 노래가 어떤 아리랑인지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세 곡의 느낌은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아리랑을 바탕으로 부른 거예요. 이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진도 아리랑, 2번 강원도 아리랑, 3번 밀양 아리랑, 4번 고향 아리랑. 됐다 꼬미주. 이 아리랑은 경상도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인데 다른 아리랑보다 장단이 빨라가지고 흥겹고 경쾌한 느낌이주. 그래도 모르시겠음 그냥 맘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노래 제목 맞추기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노래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첫 곡은 웅산 씨의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은 메이트리의 동지섯 달꽃본 듯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플라워의 고유진 씨가 부른 땡땡 아리랑이었습니다. 자, 이세 곡은 어떤 아리랑을 바탕으로 노래한 걸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진도 아리랑, 2번 강원도 아리랑, 3번 밀양 아리랑, 4번 고향 아리랑이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대표 아리랑, 와, 이 결정적인 힌트 아닙니까? 이라고 창호가 힌트를 줬습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이렇게 흥겹게 그리고 경쾌하게 부를 수 있는 아리랑.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샵 0301호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아, 정답 보내시는 동안 한웅원이 편곡하고 전재덕이 하모니카로 부릅니다. 땡땡 아리랑 들어보죠.

한웅원의 드럼 연주,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오늘 퀴즈 정답이 바로 이 아리랑입니다. 땡땡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경상도 지역의 대표 아리랑.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이렇게 흥겹고 경쾌한 후렴을 가지고 있는 아리랑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진도 아리랑, 2번 강원도 아리랑, 3번 밀양 아리랑, 4번 고향 아리랑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0992님, 밀양 아리랑입니다. 진도 아리랑이랑 헷갈렸는데 갱상도 락해갖고 밀양 아리랑으로 확실하게 밀어 보겠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0: 공공님도 3번 밀양아리랑입니다. 밀양 근처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125님, 오늘 출근길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퀴즈도 차에서 듣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일 때또 문자를 이렇게 빠르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6555님도 정답 밀양으로 보내주시면서 긴 연휴 끝나고 회사 출근하기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3일만 참읍시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주, 목, 금 이렇게 출근하시면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0506님 밀양 아리랑으로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한 3,600개 정도 있죠. 각 지역마다 아리랑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라는 사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 발표는 창호가 합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밀양아리랑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이.
1: 밀양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거 아시죠?
0: 어우.
1: 마침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경남 밀양에서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열린대요.
0: 오, 맞아. 밀양아리랑 축제 68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 축제야. 밀양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이번 주말에 밀양아리랑 축제 가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혹시 가시면 날
0: 날
1: 좀
0: 좀
1: 보소,
0: 보소,
1: 날
0: 날
1: 좀
0: 좀
1: 보소.
0: 보소.
1: 이거 꼭 따라 불러보세요.
0: 어허.
1: 그럼 이제 속내관 아저씨 오셨으니까 얻는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6555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3249님께 소금구이 막창, 3309님께 전병 세트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6555 범장기지 떡, 3249 소금구이 막창, 3309 전병 세트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하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아리아시아의 노래로 한국 민요 아리랑 연곡 듣습니다.

아리아시아의 노래, 한국민요 아리랑 연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전국을 누비셨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 나 진도 갔다 왔는데, 밀양 갔다 왔는데, 정선 다녀왔는데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1416님, 지난주에 딸과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와, 여기 송내관에 설명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 뭡니까?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송내관이 안내하는 궁궐기행, 저희가 4월에 다녀왔고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얘기를 좀 송내관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냥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송내관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흥 넘치게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만 살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할 때도 그런 모습인데요. 자,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자, 웃기는 사교육 오늘도 쏙쏙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아하하. 자, 지난 시간 무려 4주에 걸쳐서 4, 5월 대표적인 역사 축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국을 누볐어요.
1: 난리 났어요 지금. 그 2-5 아, 2에서 2-5. 5까지 진짜 제가 뉴스를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0: 예.
1: 곳곳에서 막 그냥 미어 터졌대요.
0: 와.
1: 이게 다 우리 영향력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야. 쫙 깔아놓으니까 다들 거기로 저기로 막 다니시느라고.
1: 여러분, 그 영월 단종 문화재 3배진 것 같아요. 3배 관람객이. 우리가 천만 만들어줬잖아요.
0: 맞아요.
1: 야, 단종. 아, 정말. 그리고 저기 제가 해남을 갔다 왔어요. 감기 때문에.
0: 예.
1: 예, 갔는데 와, 되게 시골이거든요. 그런데도 와,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0: 와.
1: 목숨 건 것 같아, 지자체에서.
0: 예. 공룡 축제 열렸죠?
1: 아, 진짜 공룡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사이즈 공룡이 막 포효하는데
0: 우와.
1: 아,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그 뭐죠, 저기 그 영주 선비문화축제는
0: 김덕수 사물놀이.
1: 예. 예. 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그 앙상블 시나위.
0: 야. 오, 앙상블 시나위. 오.
1: 왜 이렇게 놀이가 좋아?
0: 이야, 많이 하시네 이제. 국악방송 오래 하셨다고.
1: 하지만 덕수궁 축전이랑 창덕궁 달빛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꼭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2026년 5월 첫째 주 본격적으로 또 얘기 나눠볼 텐데
1: 새로운 주제겠죠?
0: 어떤 주제일까요?
1: 그렇죠.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자료를 좀 보게 된 거예요.
0: 우리가 함께했던 옛날 자료들.
1: 2024년 5월 첫째 주. 네. 우리가 서울 지명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 와,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네.
1: 뭐 창동.
0: 염창동. 창고가 있었던 곳.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광흥창역.
0: 우와.
1: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2025년 5월 첫째 주에는 꽃비 내리는
0: 호남선
1: 공주편을 했더라고요. 공주편.
0: 오, 그렇군요. 예.
1: 그러면 2026년 5월 오늘 첫째 주
0: 두둥
1: 드디어 경복궁 답사 이야기 들어갑니다.
0: 우와. 예. 지난 4월 초 우리가 함께했던 경복궁 드디어 입궐 하나요?
1: 입궐합니다.
0: 좋네요.
1: 그 얘기 한번 해봐야죠 우리. 정리해서. 예. 예. 우리가 그 경복궁의 정문이 있죠.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0: 네.
1: 만나서 그 앞에 있는 해태상으로 이동을 했죠.
0: 그렇죠.
1: 여러분,
0: 그러니까 뭐 경복궁 앞으로 지날 때 찻길에서 예. 바로 보이는
1: 항상
0: 해태상이죠.
1: 보는 우리가. 네. 그렇죠. 그 해태가 뭐 너무 유명합니다만은 거짓말하는 사람 물어 죽이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하는 사람들만 골라 죽이는 거죠.
0: 와.
1: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헌부라고 들어보셨죠?
0: 예.
1: 그 사헌부가 검찰청이거든요.
0: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사원부 관리들은 가슴에 흉배에 거기 문양이 해태 문양이에요.
0: 오. 네.
1: 그리고 지금도 경복궁 앞에 있는 해태상은 종합청사를 쳐다보고 있어요.
0: 야.
1: 혹시 부정 빼나. 그리고 국회 있잖아요. 예. 국회에도 해태상이 있습니다.
0: 오, 예. 그렇네요.
1: 그런데 이 해태가요, 이제 광화문은 좀 공간이 있죠.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 공간은 왕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말을 타면 안 돼요. 가마도 타면 안 돼요.
0: 오, 그래요? 예,
1: 그런 공간인데 이게 제가 이제 실록을 찾다 보니까 고종 때요.
0: 네.
1: 아니 이게 그 대신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0: 와, 말을 타고요?
1: 예, 막 가마도 타고. 그래서 고종이 열이 받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내각 회의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좀 각색을 했는데, 내 분명히 해태상 안쪽으로는 하마 구역이라고, 하마는 말에서 내리는 구역. 이라고 했는데, 네. 경고했는데, 아니, 신하들도 모자라서 이제 하인들까지 거기를 휘젓고 다녀?
0: 아유.
1: 열 받은 것이죠. 열 네. 받았죠.
0: 기강이 해이해졌구나.
1: 맞죠. 그 지금부터 사원부 단속하고 만약에 적발되면 즉시 나한테 보고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0: 오.
1: 1870년 고종실록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일제강점기가 왔잖아요. 이 경복궁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잖아요.
0: 네.
1: 일본인들이 해태상을 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당시의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0: 예.
1: 긴 세월 위엄 있고 유순하게 경복궁을 지켰던 내가 해태상이죠.
0: 네.
1: 무슨 죄가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메어 끌어간단 말인가.
0: 아이고.
1: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0: 1923년 그렇죠. 신문 기사입니다.
1: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졌지만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만들어지면서
0: 아.
1: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0: 오.
1: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냈잖아요.
0: 맞아요.
1: 기억나시죠?
0: 첫 번째 여기가 퀴즈. 첫 번째 퀴즈였어요.
1: 네. 자, 송내관에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냈어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0: 진짜 뭔가 국사 그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퀴즈,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그런 거 아니죠?
1: 그 혜태가 이제 제가 회사잖아요. 첫 번째 퀴즈가 네. 이제 제가 이제 혜태 얘기를 쫙 해주고 그렇다면 송내관이 좋아하는 혜태제가 과자 중 땡땡땡은
0: 이걸 어떻게 와, 맞히냐고 이걸 어떻게 맞히냐고요.
1: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말도 안 되는
0: 자, 참고로 이날 함께했던 사람들이 송내관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 그 프로그램 제작진
1: 식구들이죠.
0: 또 매주 함께하는 요일별 코너지기들도 오셨어요. 이광수 변호사님, 또 전다현 박사님, 뭐 생선 작가 등등등.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어찌 저희 소식을 알고 함께하셨던 분들이
1: 감동이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해태상 앞에서의 퀴즈 장면 들어봅니다.
1: 여러분 리액션 들어볼게요.
0: 와우.
2: 오!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되게 좋죠? 예. 우린 초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진짜 입고 갑시다.
0: 맞췄어?
1: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OX 퀴즈 해가지고 맞히신 분들 제가 스티커를 나눠드리거든요.
0: 예.
1: 이게 뭐라고 그렇게
0: 다들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퀴즈 맞추기를 했죠.
1: 그렇습니다.
0: 살짝 그때 우리가 막 격앙돼가지고 많이들 업돼가지고 소리가 약간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예. 아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신났었구나 이런 걸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예은의 노래인데요. 메롱해치 듣습니다.

0: 안예은의 노래 메롱해치 듣고 왔습니다. 자, 송송송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송용진 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4월 초에 저희 제작진 방송 참여하는 코너지기 또 청취자 여러분하고 함께 송내간의 소개로 경복궁을 둘러봤거든요. 그 이야기 재밌었어요.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경복궁에 들어서진 않았네요.
1: 예, 예. 대문 앞에 있어요. 대문 앞에 우리가 지금.
0: 맞아요. 해태상 예. 앞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것까지 전하고 음악 듣고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어떤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1: 네, 들어갈까요? 이제 광화문 앞에 우리가 섰어요.
0: 네.
1: 근데 광화문 역사를 흥미진진한데 광화문이 1395년에 만들어집니다. 600년
0: 우와.
1: 전에요. 근데 1592년 때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립니다.
0: 예.
1: 그리고 한참 뒤에 1865년에 고종 때 만들어져요.
0: 아, 이 이야기 진짜 흥미진진했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일제강점기 때 안타깝게도 그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게 동쪽으로 옮겨집니다.
0: 예.
1: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 터졌잖아요.
0: 맞아요.
1: 하필 폭탄이 그쪽으로 떨어졌어요. 하필 거기.
0: 하필이면.
1: 하필. 예. 그래서 이제 광화문이 사라져버렸죠. 그 뒤로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콘크리트로 광화문을 지어요.
0: 멀리서 보면 그냥 광화문인데 멀쩡하네라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 티가 나더라고요.
1: 티가 나요.
0: 많이 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가짜 광화문이죠. 어떻게 보면. 즉 당시에 대한뉴스가 있더라고요.
0: 예.
1: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대한뉴스 속 광화문 완공 관련 소식입니다.

0: 이시조선 500년과 성수일 같이 본 광화문이 41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로 세워진 광화문에서 나무라고는 한 토막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원된 광화문을 구경하려고 멀리서 올라왔다는 노인들은 광화문의 옛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면서 옛일을 되새겼습니다.
1: 대한뉴스에서 이렇게 쿠션 넣어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닐 거고 예.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콘크리트와 돌만 있다는 거는 이 당시로서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잘 지을 수 있다라는 자랑이었겠죠.
2: 이제 신기술이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 나온 어르신이 나오잖아요.
1: 네.
2: 옛날에 봤던 광화문을 다시 봐서 그러면은 이분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1: 맞네요.
2: 1968년 대한뉴스입니다.
1: 예.
2: 이제 그 뒤로
1: 그 이후로
2: 그 뒤로 가짜 광화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헙니다.
1: 광화문 제자리 찾기 사업인가요?
2: 사업이죠. 네. 그리고 지금의 광화문이 완공이 된 거죠.
1: 야, 2010년입니다, 그게.
2: 그렇죠. 그게 2010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올 초에 BTS가 광화문 앞에서 공연했잖아요.
1: 컴백 공연했잖아요. 완전체로.
2: 전 세계인들이 봤잖아요, 광화문.
1: 와.
2: 만약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이 모습을 보면
1: 네.
2: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1: 오.
2: 제가 그래서 그 올해 BTS 아미인가? 아미 맞죠?
1: 네,
2: 그
1: 아미.
2: 팬클럽.
1: 네.
2: 그 필리핀 분이 인터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광화문 앞에서.
1: 예.
2: 근데 그분이 영어로 광화문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1: 아, 좋습니다. 예. 가지고 오셨나요?
2: 네, 가져왔습니다.
1: 좋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 관련 뉴스.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인터뷰 장면입니다. 오디오로 만나보죠.
3: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 팬들. 그리고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울려 퍼진 K-감성 듬뿍 담긴 노래들. 스는 컴백 공연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서울의 야경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4: Real,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ve watched a concert like this, especially in Gwanghwamun. I think this.
1: 오,
2: 광화문.
1: 감동입니다. 그러네요.
2: 네.
1: 자, 바로 그 광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2: 네, 입고를 한 거죠.
1: 예.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광화문 뒤쪽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들어섰을 때 그 뒤쪽 면 그 석축 부분이었어요.
2: 그렇죠. 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을 보면 석축이 색깔이 좀 달랐잖아요.
1: 달랐죠. 그 시대별로 다른
2: 그렇죠.
1: 거던데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만들 때 그 시대에 발굴했던 돌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1: 음흠.
2: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돌도 들어있었고
1: 있고.
2: 그리고 또 고종 때 돌도 들어있었고
1: 오호.
2: 그리고 또 1960년대 돌도 들어있었고
1: 예.
2: 모든 게 다 모여져 있었던 거죠.
1: 와.
2: 예, 제가 그 장면을 제가 오디오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1: 좋습니다.
2: 당시 현장에서.
1: 네. 자, 4월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로 광화문 석축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자, 여러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돌 보이시죠?
6: 예.
5: 돌 저쪽에 보면 좀 오래된 돌 보이세요? 좀 불긋불긋한 거? 저게 600년 전의 돌이에요.
1: 아.
5: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이거 거뭇거뭇한 거. 요게 150년 전 돌이고요. 위에 쇠핑 저게 네. 2000년대 돌인 거예요.
1: 아.
5: 이게 다 같이 모여 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1: 네. 우리가 흔히 완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재질로, 같은 색깔로 모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 그렇죠.
1: 그게 아니란 거죠.
2: 역사성이잖아요. 이게.
1: 역사성. 네. 와.
2: 그런데 왜 오디오가 저러죠? 대한뉴스.
1: 그건 뭐 60년대 대한뉴스하고 비슷한 음질인데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돈 말씀드리지만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 네,
1: 광화문을 딱 들어섰고요. 이제 당분간 몇 주치에 걸쳐서 광화문 속의 이야기들을 송내관과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송내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2: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연곡 듣습니다.
2: 와.
1: 자,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0: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구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푸르른 5월, 소중한 인연과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대전 시립 연전국악단 제200회 정

장기 공연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춤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궁중정제의 우아함을 담은 박전무와 춤무를 비롯해 흥과 생명력을 전하는 강강술래,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구놀이와 소고춤까지 다채로운 전통춤이 이어지며 한국무용의 다양한 매력을 펼쳐냅니다. 특히 연록이라는 이름처럼 푸르른 봄의 기운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아내며 삶과 시간의 흐름을 춤으로 풀어내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전시립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를 중심으로 판소리와 민요, 대중가요, 그리고 파페라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립창극단의 간판 배우였던 소리꾼 김준수, 국악신동으로 주목받아온 김주리, 그리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울림의 선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18연금 사중주 이어도사나 그리고 새롭게 위촉된 창작곡 지금 금바울을 비롯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가야금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한 악기가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찾으셔서 우리 음악의 깊이를 가까이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가야금의 선율처럼 마음도 차분히 내려앉는 시간. 이번 주말엔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